알렉산더 브로딘의 노트르노 타카치 4중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정평자님이 콩으로 묵직한 첼로 소리가 참 좋다고 가을 아침입니다 하셨어요. 그러게요. 정말 좋았죠? 노트르노인데 아침에 어쩜 이렇게 어울릴까? 그건 날씨가 뒷받침해주기 때문이 아닐까. 임태희님이 눈부시는 아침이라고 정말 찬란한 가을 아침입니다. 서현숙님, 가음과 요가의 공통점, 몸을 릴렉스 해주고 마음에 힐링을 준다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느껴주셔서. 조성현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요즘같이 날씨 때문에 기분 좋은 날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깊어갈 가을을 상상하며 가음 입장하셨다고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 1년 중에 가장 시원한 절기가 백로인 것 같아요. 백로 지나면 그냥 요 며칠 이 귀한 정말 찬란한 날씨들이 펼쳐지는데 날씨 때문에 행복한 오늘입니다. 가정음악으로 오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10으로요. 그리고 콩 게시판,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무료입니다. 문자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립니다. 오늘도 유튜브 스트리밍 중인데요. 유튜브에서 KBS 클래식 FM 혹은 가정음악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들으실 수 있어요. 선곡되는 음악의 제목, 연주자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이 음악 뭐지? 찾아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도 콩에서도 가능한데 들으시다가 이렇게 더보기란 누르시면 선곡표가 쭉 뜨고요. 콩 모바일이나 뭐 PC 버전에서는 음표 표시 누르시면 선곡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호영님, 지난 8월 25일에 사연 주셨는데 사랑하는 딸이 5년 재수 끝에 공무원 시험 1차 합격, 2차 면접 있는 날이라고 떨지 말고 잘 해낼 수 있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그날 당일에 응원을 못 드렸는데 정말 기다리던 결과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따님이 강아지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면서 쇼팽의 일명 강아지 왈츠죠. 왈츠 D플랫 장조 청하셨는데요. 혹시 좋은 소식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쇼팽 왈츠 D플랫 장조 작품 64-1 랑랑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시고 이어서 클로드 드뷔시 작은 모음곡 중에 코르테스 행렬 랑랑과 그의 아내 분이기도 한 피아니스트 지나 앨리스의 듀오 연주로 함께합니다.

클로드 드뷔시 작은 모음곡 가운데 코르테스 행렬 랑랑과 지나 앨리스의 듀오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랑랑의 연주로 쇼팽의 왈츠 D 플랫 장조 작품 64의 1 일명 강아지 왈츠 들으셨어요.

1377 말씀해 주신 대로 찬란한 가을 아침입니다. 여름에 유독 약한 아내는 44일 차인 아기 지우를 아는 채 짧은 이 계절을 즐기고 있어요. 아기가 처음 집으로 돌아올 때 새 가족을 안심시킨 드뷔시 달빛을 신청하셨습니다. 조만간 준비할게요. 아기 돌보느라 지친 아내 어깨도 빨리 회복되길 바란다고, 많이 사랑한다고, 힘내자고 전하셨습니다. 지우, 어머니 힘내세요. 이렇게 든든한 남편분이 계시네요. 1377 쓰는 분께 커피나 다른 차도 드실 수 있는 음료 교환권 두 장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의 교향곡 1번 클래시컬 준비했는데요. 어? 클래식 음악이 왜 클래시컬일까? 이건 고전주의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프로코피에프가 고전주의의 어떤 상징과 같은 하이든의 뒤를 좇아 하이든이 확립한 교향곡 형식에다가 20세기 작곡가로서의 화성적인 감각, 또 리듬적인 재치를 불어넣어서 지은 곡인데요. 짧습니다. 전악장이 오늘 연주는 13분 26초. 전악장이 13분대의 교향곡이라니 한번 도전해 볼만 하죠. 편성도 고전 오케스트라 때와 비슷합니다. 목관, 이관 편성이고 금관이나 타악기는 최소화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교향곡 1번 프로코피에프의 클래시컬.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라르게토, 3악장 가보타, 논 트로포 알레그로, 4악장 피날레 몰토 비바체입니다. 레나드 번슈타인이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1664년 봄,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가 주관하는 대규모 축제가 열렸습니다. 환희의 섬 축제라는 이름으로 베르사유 궁에서 펼쳐진 이 축제 음악은 국왕이 총애하던 음악가 장 바티스트 릴리가 총괄했어요. 그는 발레를 사랑하는 루이 14세를 위해서 극작가 몰리에르와 함께 대규모 코미디 발레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엘리드의 공주라는 제목의 발레 음악을 작곡하면서 릴리는 화려하고 다양한 악기들을 총동원했죠. 특히 극 속의 주인공 공주는 보통의 공주들과는 다르게 사냥을 즐기는 아주 씩씩하고 쾌활한 캐릭터였기 때문에 사냥터를 배경으로 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활기차고 긴장감 넘치는 사냥터의 풍경을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릴리는 오케스트라 안에 특정 악기를 포함시켰는데요. 보통은 야외에서 주로 사용되던 악기였기 때문에 실내에서 더구나 콘서트 무대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던 악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악기가 오케스트라 안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의 눈과 귀는 모두 이 악기를 향했어요. 릴리가 오케스트라에 처음으로 사용한 이 악기, 바로 사냥 호른이었습니다.

아고르노다 카치아라고 부르는 사냥홀은 사냥터에서 사용되던 뿔피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짐승의 뿔로 만들었는데 점차 나무나 금속을 사용해 정교한 악기로 개량됐고요. 르네상스 시대는 야외에서 열리는 행사나 축제에서 사용됐죠. 연주자가 어깨에 걸친 채 말 위에서 연주하기도 했던 사냥홀은 부드러우면서도 소리가 멀리까지 전달되는 음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사냥호른의 독특한 음색은 왕족이나 귀족의 위엄이나 권위 또 충성을 상징하는 악기로 인식됐어요. 야외에서만 연주하던 사냥호른을 오케스트라 안에 포함시켜서 실내에서 연주한 최초의 음악가가 바로 프랑스의 장 밥티스트 릴리였던 거죠. 릴리보다 앞서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는 있는데 공식적인 최초의 기록은 릴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릴리의 이런 첫 번째 시도 이후 사냥호르는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하나의 악기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후 텔레만이나 바흐, 파슈 같은 바로크 작곡가들이 사냥호른을 위한 연주용 협주곡이나 소나타를 작곡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실내로 또 무대로 들어온 사냥호른, 오늘날 오케스트라에서 사용되는 프렌치 호른으로 발전됐고요. 19세기에서는 브람스나 생상스 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같은 작곡가들이 프렌치 호른을 위한 작품들을 작곡했죠. 특히 슈만은 이 악기를 가르켜 오케스트라의 영혼이라고 불렀습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사냥 호른이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1번 F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46 중에서 템포 지시 없는 1악장을 들으실 텐데요. 이 연주는 특별하게도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시대악기 앙상블 제피로가 사냥호른을 사용해서 연주했습니다. 딜레노 볼딘과 프란체스코 메우치가 이 꼬르니 디 카치아 사냥호른을 연주하고요. 지휘의 알프레도 베르나르디니입니다.

사냥 호른 소리에 귀 기울여서 들어보셨나요? 아, 프렌치 호른처럼 정교한 사운드는 아니지만 뭔가 유기농 느낌이죠. 유기농 사운드 사냥 호른에 딜레노 볼린, 프란체스코 메오치, 알프레도 베르나르디니가 지휘하는 이탈리아 시대악기 앙상블 제피로의 연주로 바흐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1번 F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46 가운데 템포지시 없는 1악장을 전해드렸습니다. 음악 그리고 오늘은 사냥 호른이었습니다. 사냥 호른을 무대 위에 처음으로 세운 장 밥티스트 릴리를 떠올렸고요. 또 이 사냥 호른으로 인해 이제 프렌치 호른으로 정교하게 악기화된 추억의 악기를 음악 그리고에서 만나셨습니다. 1076 쓰는 분, 정말 우리를 많이 웃게 했던 지난 8월 말의 사연이었는데 출근 준비하려고 막 부랴부랴 화장하는데 물끄러미 바라보던 4살 아들이 예뻐요 엄마 배시시 웃으면서 그러고 따라 나온 말 입술이 원숭이 같아요. 이게 근데 요새 좀 유행하는 그런 화장 아니었을까요? 예, 약간 입술을 도톰하게 엄마는 예쁘게 그렸는데 입술이 원숭이 같아요.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 정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는 우리 4살 아들 오늘 아침은 또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냈을지 1076 쓰는 분의

신청곡 오늘 준비했습니다.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60일 중에서 3악장 론도 알레그로입니다. 빌데프랑의 바이올린, 페카 쿠시스토가 지휘하는 도이체 카마피라모니 브레멘의 연주입니다.

저 멀리서 청소하다 베토벤 듣고 뛰어왔다고 피날레 들으러 공수연님.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61 중에서 3악장 론도 알레그로, 빌데프랑의 바이올린, 페카 쿠시스토가 지휘하는 도이체 카마필하모니 브레멘의 연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뭐 그림, 풍경 이런 것들을 듣고 보고 있으면 아 정말 저게 하늘도 아름답네, 풀 한 포기도 곱다, 바람도 좋구나, 이렇게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눈과 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곧 나도 아름다운 존재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서 이런 음악의 예술이 우리에게 참 좋은 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0426 쓰는 분, 그런 때가 있잖아요. 너무 지쳐서 사람 목소리도 듣기 힘들어지는 날, 출퇴근길에 듣던 노래에 나오는 사람 목소리에 너무 지쳐서 클래식을 찾기 시작하셨다고. 출근길에 가정음악 들은 지 한 달쯤 돼간다고. 복잡하고 쉼 없던 출근길에 여유가 생겼어요. 다행입니다. 오늘도 가정음악과 함께 힘내볼게요. 0426 쓰는 분, 이분에게도 음악이 가서 닿았나 봅니다. 0426 쓰는 분께 응원의 커피 한 잔 보내겠습니다. 또 위로받고 싶다고 7980 쓰는 분, 육아 난이도 최상급으로 올라간 아침이라고. 그러시군요. 정신을 쏙 빼놓을 정도의 빠른 템포, 신나는 곡을 부탁하신다고.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한 10시 조금 넘어가면 또 말랑말랑한 곡, 빠른 템포는 아닌데 좀 기다려주세요. 7980 쓰는 분께도 커피 한 잔 보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프로코피에프가 하이든의 그 교향곡을 따라서 만든 1번 교향곡을 들었는데, 이제 요셉 하이든이 등판합니다. 이너의 노래, 호보켄 작품 번호 26-25, 에바 웨르트레 플룻, 베셀린 스타네프의 피아노입니다.

요셉 하이든 이너의 노래, 호복한 작품 번호 26-25, 에바 웨르트레 플루트, 베셀린 스타네프의 피아노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10시 정각입니다.

아유, 우리 날씨만큼 시원하네요. 샤를 트렌의 붐 이었습니다. 스테판 그라펠리의 바이올린, 미셸 르그랑의 피아노와 지휘, 르그랑의 그 오케스트라가 함께 했어요. 앞서 들으신 곡 앙리베티, 세시봉, 피에르 지니송의 클라리넷, 브루노 퐁텐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와, 오늘 날씨와 음악이 너무 절묘하게 잘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날씨는 이렇게 좋은데 몸 아프신 분들도 있군요. 5394 쓰는 분, 아내가 갑자기 허리 통증이 심해서 저도 휴무를 잡았다고 지금 아내분과 병원 가는 길인데 성혜야 아프지 마라 전하셨습니다. 성혜님, 아이고, 허리 통증 이렇게 온 걸 보니까 많이 무리하셨던 것 같습니다. 좀 쉼이 있는

커피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5394 쓰는 분께 커피 두 잔 보내겠습니다. 6856 처음 문자 보내신다고 오늘 아침 집 근처 산에 강아지 두 마리하고 산책했는데요. 도토리가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정말 가을인가 봐요. 여름 더위에도 도토리는 서서히 그렇게 익어갔군요. 하셨어요. 6856 쓰는 분. 그렇죠. 도토리 보면 아 정말 가을이네. 요새 저도 통 산책을 못해가지고 도토리 보러 좀 저도 걸으러 가야겠습니다. 043 6856 쓰는 분께도 커피 한 잔 처음 오셨는데 이디야 커피 맛 좀 보세요. 샵 931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아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주세페 베르디 운명의 힘 서곡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주세페 베르디 운명의 힘 서곡 리카르도 모티가 지휘하는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3678 하늘은 코발트 블루고 아침은 신가음이죠. 오늘은 하늘도 눈부셔서 신가음은 설레게 하는 신가음은 설레게 해 날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게 제가 해독이 잘 안 됐습니다. 3678 쓰는 분 고맙습니다. 0439 쓰는 분 사연 보내지 않아도 항상 같이 하고 있다고 고맙습니다. 8093 오늘도 평안히 듣고 계신데 서울로 이사하고 아직 적응이 되지 않아 머리도 아프고 심란하지만 음악으로 위로받고 있다고. 아, 서울로 이사를 하셨군요. 한선희님 나주에서 아이들 40명 데리고 제주 캠프 왔는데 날이 참 좋고 밖에서 보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정이 쌓여가나 봐요. 나주에서 아이들 40명 인솔해서 제주에 캠프. 그런데 이 공간, 새로운 공간에서 늘 보던 누군가를 보면 새로운 면모가 보이고 또 그럴 때 사랑이 샘솟는 것 같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잘 캠프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8093-0439-3678 쓰는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겠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10시 18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화요일 아침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마음속에 오직 한 사람의 음악만 채우고 깊고 진한 감동과 여운을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독일과 이탈리아, 영국을 두루 다니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떨쳤던 작곡가예요. 바로크 시대 진정한 코스모폴리탄이었던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보죠. 헨델을 좋아하세요?

1730년 암스테르담에서 헨델의 소나타를 묶은 악보집이 출판됐습니다. 헨델의 기악 소나타를 악보로 만든 첫 번째 출판물이었기 때문에 오프스 1, 작품 번호 1번이 붙었습니다. 2년 뒤 영국 런던에서 비슷한 곡들을 수록한 또 다른 악보집이 나왔고 여기에도 역시 오프스 1이라는 숫자가 적혔어요. 그런데 이 두 권의 출판물 모두 헨델에게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인쇄된 악보들이었습니다. 작곡가의 허가 없이 출판된 악보집에 수록된 소나타의 대부분은 바이올린을 위한 곡들로 1700년대 초반 헨델이 이탈리아에 머물렀을 당시 그곳에 뛰어난 바이올린 연주자들에게 영감을 얻어 작곡한 곡들이었습니다. 이후 헨델이 독일을 거쳐 영국에 정착하면서 인기가 높아지자 그 인기의 편승에 수익을 얻으려는 출판업자들이 헨델 작품을 몰래 모아서 악보로 만들었고요. 그 때문에 암스테르담 판과 런던 판은 수록곡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리고 19세기 크리센더라는 음악학자가 헨델의 작품 목록을 작성하면서 오프스 1의 악보들도 새롭게 정리하고 그래서 1번부터 15번까지 15개의 번호가 붙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 마지막 곡인 바이올린 소나타 15번 2장조는 이탈리아 음악의 영향을 받은 헨델 초기 양식이 잘 드러나는 곡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바이올리니스트들에 의해 꾸준히 연주되고 있습니다. 헨델의 진짜 오프스 1 작품 번호 1번입니다. 바이올린 소나타 15번 2장조 감상하시죠. 1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2악장 알레그로, 3악장 라르고, 4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입니다. 야샤 하이페체 바이올린 에마뉘엘 베이의 피아노 연주 시간 11분 30초입니다.

정말 오래된 것의 아름다움,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예사 하이페츠의 연주로 헨델 바이올린 소나타 15번 2장조 작품 1 들으셨습니다. 1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2악장 알레그로, 3악장 라르고, 4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에마뉴엘 베이의 피아노 연주였어요. 헨델을 좋아하세요? 이어가겠습니다.

1736년 2월 19일 런던 킹스 극장에서 헨델의 오라토리오 알렉산더의 향연이 초연됐습니다. 메시아 이후 오라토리오 작곡가로 재기에 성공한 헨델. 새로운 작품에도 각별한 공을 들였죠. 초연 무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헨델은 오라토리오 중간에 연주할 협주곡도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당시에는 연주 시간이 긴 오페라나 오라토리오의 경우 막과 막 사이 짧은 기악곡을 연주하는 관습이 있었는데요. 헨델은 1막 이후 연주할 곡으로 하프 협주곡을 선택했어요. 오라토리오 1막 끝부분 티모테우스가 리라를 연주하네 맑은 음이 하늘로 날아오르고 천국의 기쁨이 가득하네 라는 노래가 끝나고 난 후 리라 음색을 연상시키는 하프 협주곡이 흘러나오자 사람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연주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하프 협주곡 역시 이날 대중에게 처음 공개된 작품이죠. 한편 하프 협주곡 초연 이후 헨델은 이 곡을 오르간을 위한 협주곡으로 편곡했고요. 1738년 오르간 협주곡 작품사의 여섯 번째 곡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곡은 오늘날 하프로도 또 오르간으로도 자주 연주되는 헨델의 대표적인 협주곡이 됐습니다. 헨델 하프 협주곡 B플랫 장조 작품 4의 6입니다. 1악장 안단테 알레그로, 2악장 라르게토, 3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니카노르 자발레타의 하프, 파울 켄츠가 이끄는 파울 켄츠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핸델 하프협주곡 B플랫 장조 작품 4의 6이었습니다. 1악장 안단테 알레그로, 2악장 라르게토, 3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니카노르 자발레타의 하프, 파울켄츠가 이끄는 파울켄츠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핸델을 좋아하세요. 계속 이어갑니다.

1861년 봄, 브람스는 함부르크 외곽의 한 작은 마을에 머물고 있었어요. 지휘자로 일하던 여성 합창단 일도 그만두고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작곡에만 몰두했는데 이 시기 그는 헨델의 건반악기 모음곡집 2권 악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기 시작했죠. 이 악보에는 1720년 무렵 완성된 춤곡과 변주곡, 푸가 이런 다양한 형식의 음악들이 담겨 있었어요. 브람스는 그 중에 첫 번째 곡으로 수록된 아리아와 변주를 바탕으로 피아노를 위한 변주곡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헨델 음악에 브람스 고유한 개성을 덧입혀 만들어진 이 곡, 그해 9월 피아니스트 클라라 슈만에게 전해졌습니다. 브람스는 마음 깊이 동경하고 사모하던 클라라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곡을 선물했고 직접 연주해달라는 마음도 전했죠. 1861년 12월 7일 작곡가의 희망대로 클라라 슈만이 이 곡을 초연했습니다. 첫 무대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이 곡, 헨델과 브람스의 시대를 뛰어넘는 교감이 빚어낸 작품, 브람스의 헨델 주제에 의한 변주곡이었습니다. 브람스의 헨델 주제에 의한 변주와 후가 작품 24 중에서 아리아 1변주에서 6변주까지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 핸델 주제에 의한 변주와 후가 작품 24 가운데 아리아 1변주에서 6변주까지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엔지니어 이건호, 프로듀서 박정현, 김경정, 작가 정준이가 연, 저 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KBS 클래식 FM은 9월에도 특별한 공연 실황을 중계방송합니다. 9월 10일 목요일 저녁 8시에는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KBS 교향악단 제830회 정기 연주회와 함께합니다. KBS 교향악단은 이 공연에서 피아니스트 보리스 길트버그가 협연하는 프로코피에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 그리고 요엘 레비가 지휘하는 시벨리우스 포요라의 딸과 시벨리우스 교향곡 제6번과 제7번을 연주합니다. 이어서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롯데 콘서트홀에서 서울시향 공연 실황을 방송합니다. 정수열이 지휘하는 서울시향은 피아니스트 크리스티안 베저위덴하우트의 협연으로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오페라 마탄의 사수로 유명한 작곡가 웨버는 베토벤의 음악을 두고 이렇게 평한 적이 있습니다. 정신없는 혼란이자 오직 새로움을 향한 이해할 수 없는 몸부림으로 들린다. 16살이나 어린 후배 작곡가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당대 사람들에게 베토벤은 때로는 지나치다 싶을 만큼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작곡가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던 20대 무렵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오늘 살롱드 피아노에서는 20대 청년 피아니스트 정지원과 함께 피아노 소나타라는 익숙한 틀 안에서 여러 새로운 가능성을 시험했던 청년 베토벤의 모습을 만나보겠습니다.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는 오늘 한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KBS 콩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음악실을 검색해 주세요. 계신 곳에서 가깝고 생생하고 편안하게 이제 곧 펼쳐질 라이브 콘서트를 눈으로 보시면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이는 살롱드 피아노 시작할게요.

지난달에는 재치와 유머, 풍부한 드라마를 담은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의 세계에 흠뻑 빠져보았었죠. 이번 9월 살롱드 피아노에서는 고전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힌 음악,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를 집중 탐구하겠습니다. 2023 KBS 한전음악 콩쿨 전체 대상 수상자이자 KBS 클래식 FM이 점찍은 차세대 피아니스트, 2024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 시리즈 음반의 주인공 정지원이 9월의 마스터로 함께할게요. 국내 유일의 생방송 렉처 콘서트가 열리는 이곳은 보이는 살롱드 피아노. 네, 피아니스트 정지원이 마스터로 함께하는 9월의 살롱드 피아노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를 집중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시리즈 제1악장 라이브 연주로 시작해 볼게요. 첫 곡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작품 번호 없는 작품 47의 2, 선제후 소나타 가운데 1악장 라르게토 마이스토소 알레그로 아사이, 정지원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지금 청해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였습니다. 작품 번호 없는 작품 47의 2, 일명 선제후 소나타 가운데 1악장 라르게토 마이스토소 알레그로 아사이, 정지원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KBS 오픈 스튜디오 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혜진님께서 첫 곡부터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박희훈님, 가을바람이 솔솔 부니까 연주 듣기도 훨씬 더 좋다고,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음악이 절로 귀에 착 감기죠. 박봉용님께서 젊은 피아니스트 기대됩니다. 요즘 드라마 포핸즈로 한층 업된 요즘이라고. 아, 요새 이 얘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또 표지은님, 청년 피아니스트 정지원님 반갑습니다 적어주셨고, 박미희님께서는 소리가 통통통 뛰듯이 기분 좋게 합니다. 멋있습니다 적어주셨습니다. 이번 달 살롱 마스터를 향한 관심, 그리고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를 향한 관심으로 많은 분들 자리해 주셨네요. 저도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살롱 마스터 피아니스트 정지원 씨,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9월 달 한 달을 책임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간 음반으로 저는 늘 소개를 해드렸었고 너무 늘 가까이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렇게 9월 살롱 마스터가 되신 소감이 어떠세요?
1: 우선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초대 받았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았던 거는 이제 저희 피아니스트라는 직업이 특성상 이제 무대에서만 관객분들을 뵙고 약간은 딱딱하고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냥 무대 입장을 해서 연주를 하고 다시 퇴장하고 이런 거다 보니까 뭔가 이 살롱 드 피아노에서 제 생각들을 조금 더 곁들여 가면서
0: 네,
1: 간단한 이야기들도 이렇게 해보면서 곡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참 좋고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정지원 씨가 어떤 얘기를 나눠주실지 정말 기대

0: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청취자들이 어떤 부분을 궁금해하시는지 좀 소통하시면서 즐겁게 우리에게 음악을 알려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베토벤을 좋아하신다고요?
1: 피아니스트라면은 베토벤을 싫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0: 안 거쳐갈 수는 없죠.
1: 그렇죠. 네. 이제 저희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노년이 돼서까지 항상 함께 해야 되는 곡이 네. 베토벤의 소나타이기 때문에
0: 네.
1: 피아니스트와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0: 네.
1: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시리즈 제1악장이고요. 문을 열어주신 이 작품은 그런데 저는 조금 생소했습니다. 작품 번호 없는 작품의 피아노 소나타도 포함이 돼 있군요. 이 곡은 어떤 음악인가요?
1: 네, 베토벤은 평생 동안 조금 과장을 못하면은 이제 피아노 소나타를 안 쓴 해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물론 있긴 하지만 그만큼 평생 이제 피아노 소나타를 썼고 그만큼 네. 이제 이런 그 건반 악기로서 할 수 있는 정말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고요. 이 곡은 이제 저희가 흔히 아는 1번 소나타를 쓰기 몇 년 전에 청소년기 때 이제
0: 네.
1: 네, 쓴 곡이고
0: 청소년기 때
1: 네. 우선은 문헌에 의하면은 13살쯤에 이제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0: 세상에나.
1: 네, 그래서 네. 당연히 이제 출판돼 있는 곡들보다는 조금 미숙한 느낌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어린 베토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아이디어들 이 나중에 베토벤이 어떻게 발전을 시켜서 본인의 곡들에 이제 담아내는지를
0: 네.
1: 볼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0: 그래서 그렇죠.
1: 네. 이 곡 같은 경우는 우선은 F 마이너 곡이었고
0: 네.
1: 제가 느끼기에 베토벤의 F 마이너 소나타에서 작품에서 지니고 있는 어떤 그 긴장감 그 안에 있는 폭발적인 힘 같은 것들을 저희가 나중에 베토벤 1번 소나타나 뭐 23번 열정 소나타 이런 데서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0: 네.
1: 정말 베토벤이 13살 때도 그런 조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참 놀라운 것 같고
0: 그러네요. 네. 네. 맞아요. 그 긴장감, 네. 불안감 이런 게 느껴졌고 저는 도입부에서 무언가 비창, 그 8번 소나타 1악장이 좀 연상되기도 했었어요.
1: 네, 맞습니다. 이 당시에 사실 조금은 유행하는 형식 같은 걸 수도 있는데요. 그 뭔가 굉장히 느리고 장중한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빠른 것들이 나오는 거가 베토벤도 즐겨 사용했었고 그리고
0: 네.
1: 이 곡과 더불어서 뭔가 나중에 비창 8번 소나타죠. 비창 소나타에서도 그런 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0: 야, 이게 청소년기에 작곡했던 곡이라는데 뭐랄까요? 어린 나이였지만 벌써부터 뭐랄까요? 성숙함? 그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었던 베토벤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될성 싶은 남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속담도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음 곡을 또 라이브로 청해 들어볼 텐데 이번에 들어볼 음악은 어떤 곡인가요?
1: 다음 곡은 베토벤 1번 소나타 F 마이너의 1악장인데요.
0: 네.
1: 사실 이 곡을 고르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1번이라는 상징성이
0: 그렇죠.
1: 있다 보니까 저희가
0: 네.
1: 앞에 선제곡 소나타를 감상했지만
0: 네.
1: 그래도 본격적으로 이제 한 달을 시작하는 의미로서 1번을 선택했고요. 들으실 때 뭔가 재밌는 감상 포인트는
0: 네.
1: 음형들이 같은 음형이 세 번씩 반복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을 반복할 때 그 다음에는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잘 함께 들어보시면은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 감상해 보겠습니다. 같은 음형이 세 번씩 반복된다고 합니다. 귀 기울여서 감상해 볼게요.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는 날입니다. KBS 콩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거나 유튜브에서 KBS 음악실 검색하시며 눈으로 보시면서 베토벤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정재원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정지원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전해드렸습니다. 프레이23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 베토벤 너무 좋아요. 정지원님이 풀어주시는 연주 기대합니다. 경미님께서는 정지원 피아니스트님 반갑습니다. 올해 실연으로 두 번이나 배웠었어요. 잘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또 반가움을 표해 주셨고요. 공숙경님께서는 묘하게 이거 앞에 이제 가장 첫 번째 곡 들으시고 적어주셨던 것 같아요. 묘하게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두 작곡가가 같이 느껴졌다라는 소감 적어주셨고, 또 9563번 쓰시는 분께서는 KBS가 선택한 영 아티스트여서 그런지 정말 설명도 잘하시고 연주도 멋집니다. 문자 보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당연하지요. 권보성님께서는 한전 콩쿨 당시 때도 너무나 훌륭하셨어요. 근데 지금 더 성숙한 음악적 깊이가 느껴집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님께서는 제가 처음 피아노 소나타를 접했던 작품이 이 1번이었는데 배울수록 정말 어려웠지만 덕분에 이 곡으로 고3 때 학교 축제 때 무대에 나갔었다라는 추억도 나.

0: 남겨주셨고요. 베토벤 피아노를 배우셨던 분이라면 이 1번으로 많이들 아마도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참 1번에서도 그는 베토벤은 역시 팽팽한 긴장감 그리고 급박한 성격도 느껴지고 그랬습니다.
1: 네, 저는 사실 이 곡을 무대에서 연주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0: 아, 그러세요.
1: 네. 항상 그냥 공부할 때 많이 다뤘던 작품이고 이거를 진지하게 연주를 해본다는 생각으로 뭔가 공부해보진 않았던 예, 것 같아요.
0: 1번이라 네. 그렇죠.
1: 아무래도 이 곡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빈 공간이 많은 소나타고 의미 많이 없다고
0: 그래요.
1: 수도 있겠고
0: 네. 네, 네.
1: 그만큼 이제 함축적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 곡을 공부하면서 뭔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들은 포인트들은 그 불안정성이라고 하죠. 이렇게
0: 네.
1: 뭔가 어딘가 안정돼 있지 않고 계속 뭔가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이 작품을 공부할수록 베토벤이 많이 의도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절대로 뭐 실력이나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왜냐면은 동시대에 쓴 다른 작품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리들 되게 미묘하게 불편한 소리들을 사이사이에 일부러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 의도적으로
1: 네. 그런 부분을 제가 특히 많이 느낀 곳을 혹시 한 번만 피아노로
0: 너무 좋습니다.
1: 들려드리면
0: 예, 네.
1: 이제 이주제 나오면서

0: 이런 소리들이 글쎄요 제가 듣기에는 일부러 네. 뭔가 부자연스럽게
1: 네, 네.
0: 어, 음이 사실 그 두 개밖에 없는데 두 개를 같은 음을 쓰는 거라서 이거는 듣기도 되게 불편하긴 하지만 베토벤이 그걸 몰랐을 리는 없다고 아, 생각을 저는 네네. 합니다.
1: 네.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다.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걸 느꼈냐면은 긴장감이 있는 작품이잖아요. 뭐 특히 이제 위로 이제 상승할 때 폭발적으로 치솟는 듯한 그런 긴장감이 있는데 이게 그 시대에 좀 유행하던 그런 방법이었다고요?
0: 네, 그 시작 맨 처음 시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 그 당시에 이제 그 유행하던 마나임 악파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알페지오로 상승하는 음영 이런 거를 이제 저희는 마나임 로켓이라고 부르기로 뭐 했다라고
1: 마나임 로켓
0: 네, 네. 이제 로켓을 마치 쏘아 올리듯이 어. 그렇게 저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음영들을 다양한 작품에서 보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어,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모차르트도 이런 음영을 되게 많이 썼고요. 어, 특히 가장 유명하다고 어, 할 수 있는 40번 교향곡 G 마이너 네. 4악장 시작도 이렇게 마나임 로켓을 쏘면서 시작을 합니다.
1: 로켓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있었나요? 아니면 나중에 붙였을까요?
0: 아, 그것까지는 아마 없었겠죠. 네. 네,
1: 그러니까 조용하게 시작했다가 네. 커지는 음영인가요? 그런 건가요?
0: 어, 네.
1: 알겠습니다. 어, 피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이제 어느 분 이제 소감처럼 모차르트 작품과 비슷한 느낌이 있다라는 게 이해가 되기도 해요. 베토벤도 역시 초기작 때는 선배 음악가들을 의식하면서 곡을 썼겠죠.
0: 네. 어, 저희가 정말 잘 아는 모차르트 하이든에게 당연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베토벤은 하이든에게 배우기도 했고요. 그때가 22살, 23살 무렵이었고
1: 네.
0: 어, 글쎄요. 근데 저는 이 베토벤의 초기작들을 보면서 뭔가 하이든의 영향을 뭐 찾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저는 어, 굳이 꼽으라면은 어떤 유머나 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오히려 베토벤이 청소년기 때 이제 배웠던 스승 크리스티안 어, 네페라는 사람이 있는데
1: 네.
0: 이분은 이제 작곡가이기도 하면서 지휘자이기도 하셨고 그 당시엔 다 그랬던 것처럼 오르간도 너무 잘 연주하셨고
1: 네.
0: 그리고 베토벤에게 대위법을 되게 열심히 가르쳤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특히 잘 하신 거는
1: 네.
0: 바흐의 평균율을 베토벤에 가르쳤다고
1: 아.
0: 나오고 그래서 아마 그 영향으로 어떤 이 베토벤의 조성에 대한 이해 베토벤이 어떻게 이런 조성들을 이렇게 정말 완벽하게 쓸 수 있는지를 저희가 조금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1: 아, 알겠습니다. 바흐의 평균율 얘기하셔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피아니스트들에게 있어서 바흐의 평균율은 뭐 구약 성서라면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는 신약 성서이다라는 이야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웃으시네요.
0: 참 좋은 말 같아요.
1: 왜 좋은 말입니까? 어떤 아, 의미일까요?
0: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한 음악가로서 베토벤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 베토벤이라는 사람 자체도 사실 굉장히 뭐 매력적이라고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1: 너무 매력적이죠.
0: 이제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저희가 다 이제 누구나 다 고난을 겪고 하면서 그거를 딛고 일어날 때 뭔가 베토벤이라는 사람을 계속 떠올리게 되는 것 같고 그런 베토벤이 정말 평생 동안 작업을 한 소나타, 피아노 소나타들을 저희가 배우고 공부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하죠. 네.
1: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한 곡을 더 듣고 이야기를 나가볼게요. 이번에는 3번을 준비해 주셨네요. 네.
0: 네, 3번 소나타는 사실 그 1번 소나타와 같은 작품 번호로 묶여 있는 소나타고 어, 동시에 이제 하이든에게 헌정을 하기도 했고. 같은 시대에 썼다고 알려져 있는 소나타인데 1번과 반대로 굉장히 밝고
1: 네.
0: 어, 규모도 사실 되게 크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만큼 음도 많고 네, 되게 밝고 사랑스러우면서도 굉장히 우아하고 화려한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지금 연주를 청해 듣겠습니다. 아, 처음에는 이제 뭔가 공간이 있고 긴장감 있는 음악을 썼으니 베토벤이 이번에 이런 화사한 곡을 만들어 봤던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번 C장조 가운데 1악장입니다. 알레그로 콘 브리오 정지원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감상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아, 멋집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정지원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전해드렸습니다. 6378번 쓰시는 분께서 수영하나님 문자를 아니 보낼 수 없네요. 피아노 소리가 은쟁반의 옷구슬을 굴러가듯 너무 아름답습니다. 베토벤 음악을 좀 무거운 느낌으로 들었었는데 정지원님께서 부드럽게 해석해 주셔서 더 아름답게 감상합니다. 5318번 쓰시는 분께서 아, 저는 3번 소나타 2악장 예정한다고 이제 1악장 들으시고 나니 2악장까지 쭉 또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이동광님께서 재밌는 소감 적어주셨어요. 3번은 처음부터 꾸밈음이 많이 들어가는 게 모차르트나 하이든이 연상되었습니다. 참 밝은 느낌인데 베토벤이 이런 감정을 평생 가져갔으면 덜 불행했을 텐데 싶어요. 적어주셨어요. 아, 그렇게 됐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베토벤과는 전혀 다른 또 음악이 탄생했겠지요. 오늘 피아니스트 정지원과 함께하는 9월 살롱드 피아노 베토벤 소나타 시리즈 제1악장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이 작품은 진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실히 화려하고 스케일도 크고 무언가 청량감마저 느껴지는 3번이었어요.
1: 네. 길고 화려하고 형식적으로 사실 조금 더 복잡하기도 하고요.
0: 네.
1: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학생들이 시험곡이나 이제 콩쿨 나갈 때 많이 치는 곡이고 사실 저도 중학교 때 이 곡을 그런 작품으로 배웠었고.
0: 아, 뭐 예원 입시곡이었습니까?
1: 네. 아, 입시곡은 사실 이 다음에 나올 6번 소나타가 입시곡이었고.
0: 아, 네.
1: 이제 예원 학교 다닐 때 이 3번 소나타를 되게 많이 연주했었는데.
0: 네. 그러셨군요.
1: 네.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이 곡을 이제 쳐보면서 사실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좋은 음악이었구나, 이게. 그러고 이제 후반에 등장하는 카덴자가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는 이게 카덴자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여기 왜 이런 음악이 나오지?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네. 아, 이런 음악이고 이렇게 시원하고 청량한 기분 좋은 음악이었구나라는 네. 거를 이번에 다시 한번 느끼게 네. 됐습니다.
0: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 3번은 교향악적인 요소가 들리는
1: 네, 그렇죠. 아무래도 카덴자라는 네. 게 그 당시에는 이제 독주곡보다는 협주곡을 쓸 때 많이 그렇죠. 나오던 네. 것이라서
0: 네, 네, 맞습니다. 초기 소나타에서 특히 도드라지는 베토벤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1: 이거를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베토벤은 그 작품 안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는 게 뭔가 다른 작곡가들과 되게 다르게 저는 느껴지고 마치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를 사용할 때 저희가 배터리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기계가 움직이는 그런 음악들도 있는 반면에
0: 네.
1: 베토벤의 소나타는 뭔가 저절로 움직이는 그런 기계처럼 저는 느껴요.
0: 배터리 없이.
1: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외부에서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아도 이 작품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에너지 그거를 또 끌고 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아주 긴밀하게 이런 비유가 있는데 이제 마치 톱니바퀴가 이렇게 굴러가듯이 네, 이 소나타
0: 빨려들게 되는군요. 네. 연주하실 때 끌려가게 된 엄청나게 설득력이 있는 음악이고 정말 작곡가의 카리스마라고 밖에 그렇다면 표현이 안 네, 되겠는데요.
1: 그렇죠. 근데 그만큼 저희가 베토벤의 그 원고를 보시면은
0: 네.
1: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정을 거쳤는지도 저희가 함께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0: 저희도 한번 그

0: 싶습니다. 네. 그 직접 자필 악보라고 해야 되나요? 궁금하네요. 베토벤의 그 에너지 계속해서 느껴보고자 합니다. 아, 입시곡 준비하셨다고요? 그때 생각나시겠어요? 6번이죠?
1: 네. 6번 소나타는 아무래도 그 입시라는 성격이 있다 보니 되게 뭔가 딱딱하게 다가왔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그래도 계속 이런저런 데서 사실 연주를 하곤 했는데 제가 너무 애정하는 소나타고 제 이 안에 들어있는 어떤 유머러스함이 참 인상적이고, 이 곡도 사실 너무 사랑스러운 곡이어서
0: 네.
1: 저도 굉장히 즐겨 연주하곤 합니다.
0: 아, 기대되네요. 지금 감상해 보겠습니다. 베토벤의 유머를 엿볼 수 있는, 그리고 정지원 피아니스트가 정말 좋아한다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6번 가운데 역시 1악장 알레그로 청해 듣겠습니다. 정지원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감상합니다.

0: 고맙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6번이었습니다. 그중 1악장 알레그로 정지원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감상해 보았습니다. 게시판에 경쾌한 리듬 돋보인다고 강영실님 말씀해 주셨고 8556번 쓰시는 분 저도 6번 시험곡으로 쳤었어요. 기지개 펴대 표현하라던 교수님 말씀이 생각나도 아 기지개 펴대 재밌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파일럿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 이 곡 16살 정지원 피아니스트가 국제 콩쿨 나가서 쳤던 곡 아니었나요? 너무 깔끔해서 놀랐던 기억이 있다고 적어주셨는데 저도 그 영상 봤습니다, 정지원 씨. 아니, 정말 꼭 검색해서 보세요. 그때 이제 중학생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콩쿨 영상이었죠?
1: 네, 아마.
0: 네. 정말 이 6번, 앞서 연주하셨던 3번 영상도 있고, 6번, 3번 영상을 제가 봤는데, 너무나 10대 소년이 깔끔하게, 통쾌하게 네. 연주해서, 저도 모르게 라이크를 딱 누르게 되고 정말 감탄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참 베토벤의 유머에 감탄하며 너무 좋아하시는 음악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도 어리지만 그때는 더 어렸다 보니 하루 종일 피아노만 치고 살았어서
0: 네.
1: 어쩌면 지금보다 더 피아노를 잘 칠 수도.
0: 아유. 그때 만족하셨군요. 본인의 그 연주에 들어보니까 그 정도로 얘기하실 정도면은 아 뭐랄까 방금 이 곡은 좀 까불까불 익살스러운 그런 구간들도 있었고
1: 네.
0: 저는 잃어버린 동전을 향한 그 분노 그 작품도 생각나고 네. 그랬어요.
1: 되게 유머러스한 곡인 것 같고 뭔가 갑자기 되게 진지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장난이었어 약간 이런 느낌의 곡 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지금은 유학 중이어서 독일에 살고 있는데 뭔가 이 소나타를 생각하면은 항상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0: 뭔가요?
1: 이건 제가 독일 유학을 가기 전이었고 정말 제가 독일어를 한 개도 못하던 그럴 때 이제 제가 한번 어렸을 때 독일을 방문했는데 아침에 이제 공원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0: 네.
1: 그래서 그냥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멍 때리면서 호수를 보고 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오셔서 굉장히 진지한 얼굴과 톤으로
0: 네.
1: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마치 화내듯이.
0: 아, 정지원 씨에게 네. 말씀을.
1: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놀래서 혹시 제가 독일어를 못하는데 영어로도 말씀해 주실 수 있냐. 정말 죄송하다. 저는 마치 제가 어디 사유지에 잘못 들어왔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0: 네네.
1: 그랬는데 갑자기 씩 웃으시면서 I said is everything okay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0: 괜찮냐고
1: 그냥 네 인사를 이제 하신 거죠.
0: 그래서 네네.
1: 아, 이런 게 독일인의 유머일까라는 생각을 이제 종종 하곤 해요.
0: 네네.
1: 이 소나타를 항상 치면은 그런 그 기억이 되게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0: 뭔가 진지한 얼굴이지만 사실 엉뚱하고 따뜻한 뭐 네. 그런 것이 네. 독일식의 유머이다. 아 재밌습니다. 이 곡을 앞으로 들으면 이 에피소드가 저는 생각날 것 같아요. 아 이어지는 곡 이제 오늘의 끝곡이 될 텐데 이 음악 역시 정지원 씨에게 특별한 작품이라고요.
1: 네, 그 다음 곡으로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G 마이너 소나타 19번 소나타죠. 근데 저희가
0: 19번.
1: 흔히 네 초기 소나타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제 15번까지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0: 네.
1: 근데
0: 이건 아닌데
1: 없이 번호가 19번이냐? 네. 이 곡은 사실은 베토벤이 젊었을 때 쓴 곡이고요. 1797년 경에 이제 썼다고 나와 있고.
0: 네.
1: 이제 저희 클래식 음악에서는 이 번호를 매기는 거를 보통 출판순으로 번호를 매기기 때문에 이게 19번까지 밀려났던 소나타고 왜 베토벤이 출판을 안 했냐라고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 곡은 굉장히 작고 아기자기한 곡이고요.
0: 네.
1: 어떻게 보면 되게 소박하지만 되게 인간적인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 곡 을 되게 애정하는 부분은 제가 11살 때
0: 네.
1: 제 인생 처음 베토벤 소나타라는 거를 치게 되었는데
0: 아, 네.
1: 그게 바로 이 곡이었어요.
0: 아, 이 곡으로 베토벤의
1: 조금 특별하게
0: 소나타에
1: 느껴지는 소나타인 것 같습니다.
0: 입문을 하셨군요. 좋습니다. 지금 연주 청해 듣겠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9번 가운데 1악장 안단테 정지원 피아니스트가 11살 때 입문했다는 음악 지금 정지원의 피아노로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주로 라이브로 감상해 보았습니다. 1960번 쓰시는 분께서 이런 초기 곡들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베토벤의 젊은 시절도 함께 상상되어서 분위기가 참 잘 어울립니다. 적어주셨습니다. 도나 닉네임 쓰시는 분, 독일 여행했을 때 느껴보았었던 거라고 웃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했던 근엄한 표정의 농담이 기억난다고 또 공감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농담인 것 같긴 한데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얘기를 하시니 맞나 싶은 그런 것이었을까요. 정지원님의 첫사랑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잘 듣겠습니다. 필립 닉네임 쓰시는 분 적어주셨는데 이 곡이 부드럽지만 무언가 쓸쓸함이 담긴 그런 1악장이었습니다. 11살 때 처음 접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기억나나요?
1: 가물가물하긴 합니다만 되게 슬펐던 것 같아요. 그냥 11살이 느끼기에는 뭔가 조금 더 복잡한 감정이었던 그쵸. 것 같고 그냥 네. 아 곡이 되게 슬프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0: 지금은 어떻습니까?
1: 뭔가 정말 이 청년들이 베토벤이 이제 저와 거의 비슷한 나이 때 이 곡을 썼는데
0: 그렇죠.
1: 딱 저희 나이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련들 곧 뭔가 그 나름대로의 고난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0: 그렇죠. 앞으로의 그런 또 베토벤이 갖고 있던 꿈과 이상이 컸는데 잘 일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그렇죠. 고민들이 네. 참 청년들과 맞닿는 그런 지점입니다. 베토벤이 청년이었고 인생 첫 베토벤 소나타로 살롱드 피아노에 오늘 시간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중 생방송 렉처 콘서트 함께 하시니 어떠셨어요?
1: 아 되게 많이 떨리고요.
0: 좀 긴장되셨죠? 네, 연주하시라 이야기하시라
1: 워낙 이 발솜씨가 이렇게 좋은 편이 못 돼서 이런 정적들 또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0: 아 우리는 또 청년 피아니스트를 만나니 너무나 반가웠고 앞으로 어떻게 올 이번 한 달을 이끌어 가실지 궁금하거든요. 다음 주에는 어떤 시간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1: 다음 주에는 이제 오늘은 첫 주여서 1악장을 많이 집중을 했고
0: 네.
1: 다음 주는 이제 둘째 주니까 아무래도 2악장을
0: 네, 네.
1: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해요.
0: 예. 근데
1: 이 베토벤의 느린 악장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베토벤의 말 같은 게 또 들리거든요.
0: 네.
1: 그 안에 베토벤의 목소리가 정말 많이 담겨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유명한 비창 소나타 2악장
0: 저도 지금 8번 쳐주시겠구나
1: 그러고
0: 생각했네요.
1: 이제 많이들 잘 모르시는 조금은 낯선 그런 그치만 너무 아름다운
0: 네, 네.
1: 다양한 2악장들을 들고 올 테니까
0: 네.
1: 다음 주에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0: 아 기대됩니다. 저는 초기, 중기, 후기로 가려나 했는데 1악장, 2악장, 악장 중심으로 또 끌고 가시려나 봐요.
1: 네 이번 한 달은 초기 소나타를 중심으로 조금 네. 더 세세하게 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15번 소나타를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치만 많이 안 알려진 그런 악장들을 많이 선별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0: 좋습니다. 청년 시절 베토벤이 작곡했던 음악을 청년 피아니스트의 연주로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청년의 해설로 들을 수 있는 살롱드 피아노 정지현 피아니스트와 함께하는 9월 살롱드 피아노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내일은 초대석에 있는 수요일이죠. 2023 차이콥스키 콩쿨 우승자 서정을 노래하는 비르투오소 바이올리니스트 김계희와 함께하겠습니다. KBS 음악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정현, 작가 김서림, 엔지니어 조채혁, 윤다람, 보이는 라디오 김종일, 유범수, 진행의 저는 아나운서 윤수영이었습니다. 내일 11시에 변함없이 인사드릴게요. 맛있게 점심 식사하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 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장을 볼 때 사야 할 게 많은 날은 쇼핑카트를 이용하게 되죠. 특히 대형마트에는 없어선 안 될 쇼핑카트. 이걸 처음 생각해낸 건 미국에서 식료품점을 운영하던 실번 골드먼이라는 기업가였다고 합니다.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이런 카트를 발명했는데요. 장바구니가 무거워지면 사람들이 더 이상 물건을 고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무게를 인식하지 못하면 물건을 더 살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철제 의자에 바퀴를 달고 그 위에 장바구니를 얹은 건데요. 살면서 져야 할 짐들이 많아서 힘들게 느껴질 때 이 카트의 논리를 적용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일상에 바퀴를 달면 이 모든 게 조금은 수월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 바퀴는 머리를 깨우는 커피 한 잔일 수 있고 쉬면서 듣는 음악 한 곡이나 또 해야 할 일을 대신 기억해주는 메모장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제 역할을 톡톡히 해줄 작은 바퀴들, 여러분에게는 어떤 바퀴가 있나요?

앨런 머레이의 I'll Walk Beside You, 당신 옆에서 걸을게요. 버리톤 프린터펠의 노래와 런던 시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늘은 쇼핑카트 이야기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정말 장바구니에 바퀴만 단 건데 덕분에 쇼핑이 훨씬 더 수월해졌잖아요. 일상에는 어떤 바퀴

어디를 달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일상을 굴려갈 수 있을까? 또 생각해 보게 되네요. 여러분께는 뭐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생방 때 마시는 커피 한 잔, 그리고 제 배는 아니지만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음악들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바퀴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은님께서는 인류 최대 발명이 바퀴라는 글을 읽은 기억이 떠오르네요 하셨고, 화랑님, 또 학수님, 교환님, 창현님 반갑습니다. 혜신님은 일상의 바퀴를 달고 옆에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음악과 또 지금의 시기에는 햇살과 시원한 공기 같습니다. 하셨고, 은주님, 저에게 바퀴는 음악이네요. 좋을 때나 힘들 때도 모두 친구 같은 편안함으로 미소 짓게 해줍니다 하셨어요. 일상의 작은 바퀴로 음악을 꼽아주시는 분들, 우리 생생클래식에 다 모이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들으시다가 생각나는 음악 있으시면 문자로 알려주세요. 샵9310번입니다.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으로 듣는 분들은 그냥 콩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즉석 신청곡을 전해드리는 때는 아니지만 조금 기다려주시고 원하는 때를 말씀해 주시면 되도록 맞춰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훗말의 피아노 트리오 2번 F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입니다. 트리오 쇼송의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쿠마라의 피아노 트리오 2번 F장조 작품 22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였습니다. 트리오 쇼송의 연주였어요. 오늘은 미국의 레이버데이입니다. 석근님, 일요일 같은 월요일을 보내고 하루 늦게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면서 함께합니다. 생각해보면 장바구니만 들고 있을 때 꼭 살 것만 사게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게요. 무겁고 불편함을 느껴야 불필요한 걸 또 걷어낼 수 있는 효과도 있긴 한 것 같네요. 6809번 쓰시는 분은 저에게 바퀴 같은 존재는 클래식 FM의 음악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음악에 취해봅니다. 4360번 쓰시는 분의 바퀴는 아주 특별한데요. 35년 세월 늘 덜컹거리지도 않고 닳지도 않는 저의 남편이 저의 바퀴입니다. 아, 남편분이 듣고 계셔야 될 텐데. 그리고 2951번 쓰시는 분은 쇼핑카트 하니까 얼마 전에 자동차 검사 받으러 갔다가 제 옆에 있는 아주머니께 직원이 하는 말, 고객님 자동차 바퀴는 대형마트 쇼핑카트 바퀴보다도 조금 굴렀네요. 그 순간 그 아주머니랑 눈이 마주친 저는 웃음 찾느라 고생 좀 했네요. 하셨는데. 어휴. 그 쇼핑카트보다 덜 타셨다는 건 정말 근처를 오가실 때만 이용하셨다는 걸까요?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2025년 쇼팽 콩쿠르 실황 음반에서 에릭 루가 결선에서 연주했던 곡을 준비했습니다. 아, 대부분의 쇼팽 콩쿠르의 그 결선에서 도전자들이 도전하는 곡은 피아노 협주곡 1번인데요. 에릭 루는 피아노 협주곡 2번에 도전했죠. 작품 번호만 2번이고 사실상은 출판이 늦게 된 거지 먼저 더 작곡된 푸푸

비슷한 청년 쇼팽의 감성을 또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쇼팽 피아노 협주곡 F단조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비바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릭 루의 피아노, 안드레이 보레이코가 지휘하는 바르샤바 필하모닉의 2025년 쇼팽 콩쿨 실황 음반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2번 F단조 작품 21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비바체였습니다. 에릭 루의 피아노 안드레이 보레이코가 지휘하는 바르샤바 필하모닉의 2025년 쇼팽 콩쿠르 실황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금옥님께서는 저는 스스로 제 발에 제 마음속에 바퀴를 달아야겠습니다. 좀 더 수월해지게요. 하셨고 도시락 챙겨서 친정 어머니께 가는 길이라고요. 1761번 쓰시는 분. 저에게 바퀴는 도시락입니다. 예전에 엄마가 정성껏 싸주신 도시락 생각하면서 이제는 제가 엄마를 위해서 마음 다해 준비합니다. 엄마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 곁에 있어 주세요. 들려주시는 멋진 음악 들으면서 엄마와 맛있는 도시락 먹겠습니다. 하셨고 지수님은 요즘 햇볕이 너무 좋아서 오전에 이불 들고 빨래방에 갔다가 집에 와서 빨래 널고 이제 앉아서 생클카트에 앉아서 편하게 음악여행 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오늘 하늘이 참 좋은가 봐요. 3678번 쓰시는 분도 오늘 하늘은 코발트 블루고요. 오후 2시간은 생생클래식과 함께죠. 오늘따라 하늘 정말 눈부십니다. 시면서 생생클래식도 제 가슴을 뛰게 하네요. 70살부터 100살까지 날마다 설렘을 주는 생클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셨는데 여기에 커피 한 잔까지 하면 금상첨화겠죠?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8974번 쓰시는 분은 오늘 영어 듣기 평가가 있어서 점심시간이 80분으로 늘어난 덕분에 따사로운 가을 햇살과 선선한 바람을 누리면서 산책하는 학생들이 친구들과 터트리는 웃음소리, 보건실 안에 울려 퍼지는 피아노 선율 너무 잘 어우러져서 평화로운 한낮입니다 하셨는데 보건 선생님이신가 봐요. 아이들이 모처럼 또 더위도 물러나고 그리고 점심시간이 좀 길어져서 여유있게 지금 산책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베를리오즈의 유일한 독주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이죠. 꿈과 카프리스 작품 8번 준비했습니다. 아르투르 그루미오의 바이올린과 에도 데 바르트가 지휘하는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베를리오즈의 꿈과 카프레시 작품 8번이었습니다. 아르투르 그리미오의 바이올린과 에도 데 바르트가 지휘하는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0323번 쓰시는 분, 저의 바퀴는 당연히 생생 클래식입니다. 출근하면서 내내 퇴근길까지 라디오를 듣지만 이렇게 짬내서 글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생생 클래식 때뿐이더라고요. 이 시간에 얼마나 기다리게요. 매일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의 힘이랍니다 하셨는데 아유 감사하네요. 아 어떤 아름다운 음악이 오늘 점심시간에 어울릴까? 제작진이 고심해서 또 전해드리는 음악 한 곡. 이어가겠습니다. 두 곡을 이어서 들을 텐데요. 먼저 생상스의 칠중주 이플랫 장주 작품 65번 가운데 3악장 인터메조 안단테 내시 앙상블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생생스의 칠중주 이플라짱주 작품 65번 가운데 3악장 인터메소 안단테 날씨 항상 불안의 연주였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그리그의 교향곡 시단주 가운데 3악장 인터메소 알레그로 에너지코였습니다. 네메 예르비가 지휘하는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는데요. 이 곡은 이제 그리그가 남긴 처음이자 마지막 유일한 교향곡이죠. 그리그가 절대로 연주하지 말 것이라고 총보에 직접 자필로 남겨서 유족들이 그의 뜻을 받들어서 오랜 시간 그냥 묵혀두었다가 1981년에 베르겐 페스티벌에서 공개된 그런 작품입니다. 그 스스로는 이제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절대 연주하지 말라라는 글을 남겼지만 클래식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그의 작품을 한 곡 더 이렇게 보석 같은 곡을 만날 수 있어서 참 다행인 그런 작품이죠. 라이딩 하면서 듣고 계신가 봐요. 8478번 쓰시는 분 코발트 한강입니다 하셨고 2379번 쓰시는 분 저의 바퀴도 늘 몸이 안 좋으신 친정엄마한테 매주 맛있는 거 사드리고 매일 전화드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최고의 바퀴지요 하셨는데 이렇게 엄마를 살뜰히 챙기는 귀한 따님들이 많으시네요. 반성을 또 하게 됩니다. 네. 다음 곡은 베버의 클라리넷 협주곡 2번 이플랫장주 작품 74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입니다. 샤론 카멜 클라리넷과 쿠르트 마수어가 지휘하는 라이프지히 개반타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페버의 클라리넷 협주곡 2번 이플라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샤론 카멜 클라리넷과 쿠르트 마수어가 지휘하는 라이프지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는데요. 윤민님은 생애 첫 풀코스 마라톤을 철원 땡볕에서 무사히 마치고 그늘진 하천을 천천히 걸으면서 지연 씨 음성과 또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회복하고 있어요. 파란 하늘과 황금빛 철원 평야, 자원봉사자들의 청량한 응원 소리 모두 꿈만 같습니다 하셨는데 완주하신 거 와 정말 대단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도전을 하실까요? 아 지금은 해냈다는 그 기쁨에 모든 게 꿈만같이 느껴지시나 봅니다. 또 철수님께서는 월악산 덕주 야영장 그늘 아래 데크에서 듣고 있습니다. 숲속은 벌써 추워져서 지난밤에 전기 욕 깔고 잤잖아요. 숲속에서 물소리, 풀벌레 소리와 생생 클래식 들으니까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철원에서도 또 월악산에서도 함께해 주시는 생생 클래식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선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문화예술종합월간지인 아르떼 매거진 9월호를 준비해놨습니다. 이번 호 커버 스토리에서는 세계적인 무대 디자이너 에스 더블린을 조명합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관객을 매료시켰던 에스 더블린은 현재 서울 북촌에서 시각예술가로서 한국의 첫 개인전을 열고 있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예술가로서 살아온 그녀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한국 음악가들의 활약이 빛났던 올여름 유럽 클래식 축제 이야기, 미술계의 축제인 키아프 프리즈 소식, 또 우리나라에서 찾아가 볼 수 있는 도심 속 클래식 살롱 이야기도 실려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소식이 알차게 담긴 아르떼 매거진 9월호, 궁금하신 분들은 선물 신청방에 사연을 담아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총 5분 뽑아서 드릴게요.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윌리엄 크롤의 반조와 피들 듣겠습니다. 이번 아르떼 매거진 9월호에 아우구스틴 하델리히의 이야기도 실려 있는데요. 그의 연주와 오리온 바이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윌리엄 크롤의 반조와 피들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틴 하달리히의 바이올린과 오리온 바이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저는 올레길을 걷고 있어요. 7873번 쓰시는 분, 음악과 함께하니까 더 즐겁네요. 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생생 클래식 듣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은 1시 1분입니다.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오케스트라 공연에서 타악기들은 주로 무대 뒤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선율을 이끌어가는 악기들과는 달리 타악기들은 연주에 리듬을 부여하거나 클라이맥스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뒤편에서 리듬과 효과를 담당하던 타악기를 다시 보게 만든 작곡가가 있습니다. 헝가리의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벨라 바르톡입니다. 1881년 헝가리에서 태어난 벨라 바르토크. 영어로는 벨라 바르토크지만 그의 고국인 헝가리식으로 하면 버르토크 벨러라고 불리는 음악가입니다. 농민학교 교장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피아노와 첼로를 즐겼고요.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를 조직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머니도 피아노를 연주해서 그의 첫 피아노 스승이었고 말이죠. 그렇게 음악을 사랑하는 가정에서 태어났던 바르톡은 3살 적 그의 인생 첫 악기로 북을 선물 받았습니다. 북을 장난감처럼 갖고 놀기만 한 게 아니라 어린 나이에도 꽤 정확한 리듬을 구사할 줄 알았다고 해요. 어머니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그때그때 박자를 바꿀 줄 알았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타악기를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고 피아니스트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한편으로 작곡가를 꿈꿨죠. 바르톡은 20대 중반 친구인 졸탄 코다이와 함께 헝가리 농민들의 민요를 수집하고 연구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는 다양한 종류의 악기를 경험해 볼 수 있었고요. 또 이때 수집한 민요들은 바르톡의 작곡 스타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르톡이 작곡가로서 황금기에 접어든 건 1930년대 중반

피자이자 자선가였던 파훌 자오의 의뢰를 받고 현악기와 타악기 그리고 첼레스타를 위한 음악을 작곡하는데요. 바젤 실내악단을 위해 작곡해달라며 파울 자허가 보낸 의뢰 편지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피아노나 합시코드 필요하다면 타악기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라고요. 이렇게 의뢰인이 살짝 열어놓은 문틈으로 어떤 가능성을 발견했던 마르토크. 그는 팀파니와 실로폰, 스네어 드럼과 심벌즈, 탐탐 등 다양한 타악기가 들어가는 전무후무한 편성의 곡을 만드는데요. 더 놀라웠던 건 악기를 배치한 방식이었습니다. 바르토크는 현악기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무대 양쪽에 배치하고 타악기와 피아노, 첼레스타를 중앙에 배치했는데요. 무대 뒤쪽에 조연이었던 타악기가 다른 악기와 대등한 위치에서 소리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곡으로 성공을 거두며 명성이 높아진 바르토크는 곧 국제현대음악협회에서 또 다른 의뢰를 받는데요. 이때도 그는 타악기의 중요한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두 대의 피아노와 타악기를 위한 소나타라는 곡을 완성했는데 타악기들이 반주를 맡는 게 아니라 피아노와 함께 음악적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한 겁니다. 바르토크 이후 타악기는 단순히 리듬을 보조하는 악기를 넘어서 강렬한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음악적 매체로 대접받게 됐습니다. 타악기의 위상을 높이는데 바르토크가 혁혁한 공을 세운 것 같죠?

바르톡의 현악기, 타악기, 첼레스테를 위한 음악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몰토였습니다. 크리스토폰 도흐나니가 지휘하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하나제 페르마타 오늘은 타악기의 위상을 높인 작곡가 벨라 바르톡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바르톡은 피아노에서도 타악기적인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건반을 강하게 찍어서 짧게 끊어내는 주법과 또 짧은 음영을 반복하는 주법을 피아노에서 실험했는데요. 건반을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 피아노 자체도 거대한 타악기로 바라본 거죠. 두 대의 피아노와 타악기를 위한 소나타는 두드려내는 악기,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대결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바르톡의 이야기와 함께 타악기가 중심이 된 음악을 들어봤습니다. 차이콥스키의 1812년 서곡도 그렇고 타악기가 인상적으로 사용된 곡들이 꽤 있더라고요 하셨는데 그렇게요. 그런 눈으로 또 바라보면은 꽤 많은

곡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타악기가 이렇게 무대 중앙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한번 소리를 낼 때 그 기억이 그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타악기 연주자들이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솔로급의 연주를 보여주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긴장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병준님께서 태풍 영향으로 불던 바람이 사라진 지금 산들산들 부는 바람, 한국의 가을의 국보급 가을 날씨입니다. 생생 클래식을 타고 멋진 제주도 여행을 한창 하고 있을 부산 대저 일동 통장단 여러분 그간 수고한 만큼 즐거운 여행 되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아, 부산에서 이제 제주로 여행을 다녀오시나 봐요. 조심히 또 즐거운 여행 보내시고 오늘 또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긴급 번개 퀴즈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에 들려드릴 음악은 미키스 테오도라키스의 음악입니다. 데이비 가렛이 연주한 조르바의 춤을 전해드릴 텐데요. 조르바는 이제 본능과 직관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는 인물이죠.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여러분 문자 준비되셨죠? 휴대전화 갖고 계시다면 자, 샵 9310번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만 보내주지 마시고 정답을 찍으신 혹은 맞추신 이유를 함께 덧붙여 주시면 더더욱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정답자 중에 다섯 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조르바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1번 그린란드, 2번 이탈리아, 3번 그리스, 4번 튀르키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번 그린란드, 2번 이탈리아, 3번 그리스, 4번 튀르키예.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9310번 우물정 93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곳은 뭐 제우스, 아폴론, 그리스 신화 속의 12신이 살았다고 전해지는 이제 올림푸스 산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민주주의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리고 올림픽이 처음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서양 철학의 뿌리가 되는 또 그런 곳이기도 하고 이 나라의 수도는 또 아테네 아니겠습니까? 네, 정답 기다리면서 미키스 테오도라키스의 조르바의 춤 데이비 가렛의 연주로 전해드릴게요.

세 곡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미키스 테오도라키스의 조르바의 춤, 데이비드 가렛의 벌린 연주였고요. 루루이 앤더슨의 프롬나드, 라나드 슬라트킨이 지휘하는 세인트 루이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허먼 허펠드의 As Time Goes By였습니다. 나스 렌 오중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 아카데믹한 힌트 말고 출발 FM 스타일의 힌트를 달란 말입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병윤님께서는 생클 퀴즈는 IQ가 너무 높아야지 풀 수 있는 것 같아서 포기할게요 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퀴즈를 드릴 때 그 퀴즈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읽는 걸 잘 들으시면 그냥 맞추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라디오는 이제 오며 가며 많이 들으시니까 온전히 집중해서 못 들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힌트를 드렸는데 눈치를 채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어렵습니다 하신 분들도 계시긴 했습니다. 자, 오늘 그리스인 조르바. 문제는 조르바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였는데요. 정답은 3번. 그리스였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정답 맞춰주신 분들도 많고 재미있게 적어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9717번 쓰시는 분, 저도 모르게 폰을 들고 문자를 보내고 있네요. 정답은 그리스입니다. 정답 보낸 이유는 제가 점심에 그릭 요거트를 먹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적어주셨고, 그리고 0038번 쓰시는 분, 조르바처럼 춤추고 오디세우스처럼 길을 떠나고 가을처럼 깊어지는 계절, 그래서 제 답은 그리스입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2870번 쓰시는 분은, 이런 행운은 항상 운전을 하다가 잠깐 낼까 하면 퀴즈가 지나가 있어서 중간에만 듣고 못 맞췄는데 지금은 타자마자 켜져 있어서 딱 퀴즈가 시작돼서 정답을 보냅니다. 드디어 저에게도 행운이 오나요? 날씨같이 상쾌한 행운이 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 8707번 쓰시는 분도 오늘은 왠지 내게 쿠폰이 올 것 같다고 정답 3번 해주셨고, 또 7662번 쓰시는 분도 그처럼 자유롭게 춤추고 싶습니다. 춤추라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하시면서 정답 외쳐주셨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린 이 다섯 분, 2870번, 0038번, 9717번, 8707번, 7662번 쓰시는 분께 커피 쿠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으셨던 때에 또 재미있는 퀴즈도 준비해서 전해드릴게요. 내일은 또 생생한 플레이리스트 있으니까 참여해주시는 분들,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께 또 커피 쿠폰 드리고요. 1044번 쓰시는 분,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진정한 자유의 조르바 해주셨고, 3227번 쓰시는 분, 그리스 삼행시, 그야말로 리드미컬하고 스르륵 미끄러지는 듯한 이 음악의 자유 분방함과 딱 어울립니다 하시면서 재밌는 답들 많이 전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이 다섯 분께 먼저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요한 빌헬름 빌름스의 플루트 첼로 피아노 트리오 가운데 3악장 론도 폴로네즈를 트리오 위크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베토벤과 동시대를 살았던 네덜란드의 베토벤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요한 빌헬름 빌름스의 플루트 첼로 피아노 트리오 가운데 3악장 론도 폴로네즈였습니다. 트리오 위크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2085번 쓰시는 분 지현 씨, 늘 나른할 수 있는 점심시간에 활력을 주는 것에 감사를 보냅니다 하셨는데, 아이고 그런가요? 아, 퀴즈를 할 때는 특히 더 힘을 내어 봅니다. 많은 분들이 도전하시는데 혹시 안 되셔도 그냥 재미로 또 저희가 자주자주 또 신청곡도 전해드리면서 이런 이벤트 하니까 참여해 주시고, 이번에는 아주 고전적인 곡이죠. 고전적인 기품이 또 돋보이는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시장조 가운데 1악장 모데라토 감상하겠습니다. 스티븐 이설리스의 첼로, 그까지 위하는 브라멘 도이치 체임버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하이든 첼로 협주곡 C장조 가운데 1악장 모더라토였습니다. 스티븐 이설리스의 첼로, 그가 지휘하는 브라만 도이치 체인버 필하모닉의 연주였고요. 이어서 모차르트의 피아노, 그러니까 내 손을 위한 피아노 소나타 C장조 퀄 521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를 마르타 아레리치와 마리아 조앙 피레스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포 핸즈 소나타 C장조 쿨 521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마르타 아레리치와 마리아 조앙 피레스의 피아노 연주로 오늘 끝곡 전해드렸고요. 1446번 쓰시는 분 오늘 하늘 너무 예뻐서 사진 올려본다고 전해주셨는데요. 아 그렇네요. 정말 가을 하늘입니다. 생생 클래식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고 오늘 가을날 즐기시는 오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기술 이건호 작가 장유림 연출 정유라 전 아나운서 박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 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 음반 매주 화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곡, 교향곡 또는 관현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명주명 음악. 오늘 첫 곡 로베르트 슈만의 후모레스케 준비했습니다. 슈만은 이 곡을 작곡하면서 프랑스인은 이 독일어 후모레스케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프랑스 쪽에서는 반대로 생각할 테고요. 어쨌든 독일어 후모레스케는 좀 진지한 위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모레스크나 휴모레스크 뭐 보다는 독일어 발음도 어렵지 않습니다. 후모레스케 해야 작품의 이해가 쉽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후모레스케 작품 번호 20 B플랫 장조 이모젠 쿠퍼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후모레스케의 작품 번호 20 B플랫 장조, 이모젠 쿠퍼의 피아노 연주, 오늘 명연주명 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프로코피에프의 첼로 협주곡입니다. 20세기에 작곡된 첼로 협주곡 가운데 쇼스타코비치의 것과 더불어서 최고의 반열에 올라있는 작품이죠. 기계적으로 상당히 어렵지만 큰 감동을 안겨줍니다.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의 첼로 협주곡 2단조 작품 번호 58, 스티븐 이설리스의 첼로, 파보 예르비가 주연하는 프랑크푸르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구성이 상당히 독특하죠. 1악장, 2악장 있고 3악장은 변주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의 첼로 협주곡 2단조 작품 번호 58, 스티븐 이설리스의 첼로, 파보 에르비가 주연한 프랑크푸르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토마스 몰리의 팝안느 3번, 나이질 로스의 류트 연주입니다.

토마스 몰리의 파반느 3번, 나이질 로스의 류트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현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집중감상곡 두보르자기 교향곡 5번

있습니다. 이 곡은 1888년에 베를린의 집록사에서 출판돼서 당시에는 3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번호는 잠시 일반적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곡은 출판된 순서로 D장조 작품번호 60과 D단조 작품번호 70의 뒤에 된 것이기 때문에 집록사에서 마음대로 3번이라고 번호를 붙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곡에는 드보르작에 의해서 본래 작품 24라는 작품번호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집록사는 작품번호 76이라는 번호를 붙여버렸습니다. 그래서 76이라는 번호로 봐서 이 곡은 드보르작의 후년의 것은 아닙니다. 집록은 이런 일을 드보르작의 다른 곡에서도 하고 있죠. 어쨌든 이 곡은 지휘자 한스 폰 빌로에게 헌정이 됩니다. 드보르작은 이 곡에서는 앞서 제4교향곡과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목가적인 정서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스트리아 정부로부터 장학금을 기회로 해서 베토벤, 슈베르트 그리고 특히 브람스 작품에 접근을 했죠. 동시에 체코적인 의식도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체코적인 의식은 다음에 제6번 교향곡에서 한결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죠. 역시 이 곡은 한스 폰 빌로에게 헌정이 됩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안토닌 드보르작의 교향곡 5번의 부장조 작품번호 76 이스트반 케르데츠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안토니인 드보르작의 교회 한곡 5번 F장조 작품 번호 76 이스트반 캐르데치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65년 레코딩이었습니다. 이 음원은 정말 지울 수 없는 그런 각인을 시켜주는 명반 중에 명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드보르작의 교회 한곡 이 전집으로 말할 때는 결코 빼놓을 수가 없죠. 끊임없이 재발매되는 그런 이후에는 캐르데치의 그런 뚝심 있는 가운데를 뚫고 나가는 그런 직설적인 지휘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인 드보르작의 교회 한곡 5번의 F장쇼 작품 번호 76 이스트반 캐르데치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곡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곡 피에르 푸르니에의 편곡 버전입니다. 코랄 전주곡 헤르실리 투트미혀 페얼랑엔 제가 진정으로 원하나니 피에르 푸르니에의 첼로 에르네스트 러쉬의 피아노 연주 1952년 모노 레코딩입니다.

정복해야 이제 작은 것도 건드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텐데요. 피에르 푸르니에도 마찬가지죠. 첼로 소품집 외에 좋은 그런 음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음반은 초기를 대표하는 그런 명반으로 이 푸르니에의 소품에 대한 애정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린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코랄 전주곡 제가 진정으로 원하나니, 피에르 푸르니에의 첼로, 에르네스트 러쉬의 피아노 연주, 1952년 모노 레코딩이었습니다. 명인주 명음반 오늘 끝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폴 자네는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길이가 지금까지 살아온 전체 시간과의 비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폴 자네의 비율 이론에 따르면 10살 아이에게 1년은 살아온 인생의 10분의 1, 50살에게는 50분의 1, 70살에게 70분의 1이겠죠. 그러니 같은 1년이라도 나이가 들수록 상대적으로 더 짧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자 로버트 오른슈타인은 저장량 은유라는 관점에서 이 시간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볼 때 기억 속에 저장된 정보의 양과 복잡성이 시간의 길이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기억할 게 많은 시간은 길게, 별다른 기억 없이 비슷하게 흘러간 시간은 짧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벌써 또 가을

9월 8일 화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 날개 위에 첫 곡. 17세기 프랑스 작곡가 마르크 앙뚜안 샤르팡티에의 샹송 도똥, 가을의 노래였습니다. 폴 베를레니의 시에 곡을 붙였는데요. 아, 이 가을날의 쓸쓸함과 인간의 고독을 담은 이 작품에, 이 시에 참 많은 프랑스 작곡가들이 영감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얼마 전에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레이날도 안도 이 시에 곡을 붙였고요. 현대에는 샤를 트르네의 샹송까지. 오늘은 소프라노 수잔 빅리, 이아인 번사이드의 피아노 연주로 화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문 열었습니다. 벌써 또 가을이네. 이 말 너무나 많이 했는데. 아, 좀 찔리는데요. 지난 여름 기억할 만한 일이 없어서 그런 건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벌써 또 한 해가 가네요. 이제 이 말만큼은 입 밖에 나오지 않도록 이 가을 기억의 밀도를 한번 좀 높여봐야겠습니다. 아, 오늘 김은경님만큼은 진짜 기억할 만한 일을 꼭 만드셔야죠. 생일이시잖아요. 저희 노나래에서 축하해드리는 것도 특별한 기억에 포함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0184 쓰시는 분, 시간은 금이다. 우린 언제나 돈을 쓰고 있으니 부자다. 아, 좋은 해석인데요. 김은희님께서는 논할 한 시간 동안의 기억을 가을의 시작이라는 문구로 저장해 보시겠다고. 붓터치 구름들이 몽실몽실하네요. 이영선님은 하늘의 솜사탕들이 두둥실두둥실하다고. 아, 저는 지금 스튜디오에 앉아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아, 솜사탕. 가을은 식욕의 계절이기도 하죠. 임태희님께서 우리들의 시간 노날과 함께합니다. 그렇게 또 문 열어주셨고요. 김영호님, 오기용님도 글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이 가을이란 단어가 들어간 가곡을 찾아보면 아마 가곡수에 있어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가을도 우리 음악가들에게, 작곡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줬던 것 같습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헤르스트 가을, 도이치번호 945, 그래서 이어드리려고요. 레슈타프의 곡을 붙였죠. 삶의 마지막 해에 슈베르트가 이 곡을 썼습니다. 깊은 외로움과 또 죽음의 그림자 속에 써내려간 걸작인데요. 정말 가사가 슈베르트 이야기 같아요. 바람이 소리내서 불어오네. 이토록 가을답고 차갑게. 들판은 황량해지고 숲은 잎을 떨어뜨렸네. 저 하늘의 별이 멀리 사라져가듯 내 삶의 희망도 그렇게 저물어가는구나. 바리톤 마티아스 교르네, 크리스토프 애셴바흐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가을의 쓸쓸한 분위기를 노래한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독일 리트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펠릭스 맨델스존의 여섯 개 이중창 중에서 네 번째 헤립스트리트 가을의 노래 작품 번호 63-4였습니다. 가을날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을 노래한 곡인데요. 바리톤 네이든버그와 소프라노 소피 데인만의 하모니 유진 아스티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아, 낙엽을 표현한 것 같은 이 반주가 정말 일품이었죠. 먼저 들으신 프란츠 슈베르트의 가곡 가을 도이치 번호 945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가 불렀고요. 크리스토프 에셴바흐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윤선희님, 괴르네의 음성이 더 쓸쓸함을 가중시킨다고 사무실에 혼자라 볼륨 좀 높이고 듣고 계시다고. 와, 음악회 연주에 오신 것 같겠는데요. 4209 쓰시는 분, 오늘은 조용히 음악만 들으려 했는데 슈베르트의 가을 이 가슴에 사무칩니다. 이 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공감됩니다. 순간의 감정에 도망치지 않고 직면하고 빠져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물 위로 떠오를 테니. 조금은 가라앉을 수도 있는 이 가을을 멋지게 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18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발다사레 갈루피의 이 바로크 시대 트럼펫 반주가 있는 아리아 감상해 보시죠. 알라 드롬바 벨라 파마 명성의 나팔 소리에 맞춰 소프라노 모이카 에르트만 가보르 타르퀘비의 트럼펫 연주입니다.

발다사르 갈루피의 이 바로크 시대 트럼펫 반주가 있는 아리아였습니다. 명성의 나팔 소리에 맞춰 소프라노와 트럼펫이 대화하듯 흘러가는 이 선율이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갈루피 하면은 그 굉장히 그 통통 튀는 피아노 곡만 생각하게 마련인데 아 이런 멋진 아리아도 작곡을 했군요. 소프라노 모이카 에리트만이 불렀고요. 가보르 타르퀘비의 트럼펫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미국의 현대 작곡가 존 베티스의 노래 9373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함께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Quando sento que ami, 당신이 내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 당신의 손길이 내게 와 닿을 때마다 난 뭐든지 할 수 있는 영웅이 되죠. 그대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안전히 지킬게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그대에게 드릴게요. 정말 낭만적인 가사의 노래였습니다. 노르웨이 가수 시셀과 테너 호세 카레라스의 하모니로 오늘 함께했습니다. 아름답고 또 슬픈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운 아리아 이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8세기 고전주의 시대 독일 작곡가 글루게의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디체 중에서 3막에 나오는 오르페오의 아리아입니다. 게파로 센자 에우리디체. 에우리디체 없이 어이하리. 천신만고 끝에 지하세계에서 구해낸 아내 에우리디체를 돌아보지 말라는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다시 잃게 된 오르페오가 부르는 절망의 노래입니다.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피에로 감바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두 편의 오페라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모차르트가 명대본과 메타스타시오의 작품에 곡을 붙인 양치기 임금님 중에서 숨겨진 왕위 계승자죠. 목동 아민타의 아리아였습니다. 라메로사로 콘스탄테. 이 불안해하는 연인 엘리자에게 왕관보다 사랑을 택하겠다고 일편단심을 다짐하는 노래였습니다. 뭐 결국 그는 왕좌에 오르고 결혼해도 꼴이 나는 해피엔딩의 오페라였어요. 소프라노 레굴라 미흘만, 바젤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는 글루기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중에서 3막에 나오는 오르페오의 노래 에우리디체 없이 어이하리.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불렀고요. 피에로 감바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그쵸? 이 아리아는 대개 저희가 그 카운트 테너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었던 것 같은데 천세은님, 아, 그쵸? 메조소프라노도 있죠. 파바로티 음성으로 들으니 또 새롭네요. 파바로티 이즈 뭔들. 표지혜님도 파바로티로 듣는 에우리디체 왜 이리 절절할까요? 파바로티 이즈 뭔들. 좀 다른 느낌.

느낌이긴 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박명국님, 지금 부산에 계시는군요. 분꽃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부산도 가을이 부산스럽네요 하셨고요. 다음 꽃 기다리시는 최석근님, 거기는 지금 밤일 텐데. 오랜만에 우리 나윤선 씨의 목소리로 탱고 들어볼까요? 20세기 아르헨티나 작곡가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오블리비온 망각입니다.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오블리비언, 망각, 재즈 가수 나윤선이 불렀습니다. 8046 쓰시는 분, 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인데 사고가 났는지 차가 막히고 너무너무 졸려서 문자 보내신다고, 신나는 곡 뭐 없을까요? 하셨는데 클래식 천일야화 기대해 주세요.

18세기 말부터 19세기까지 독일어권을 비롯한 중부와 북서유럽의 여행자와 예술가들에게 나폴리는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알프스 너머 따뜻한 남쪽, 햇빛과 푸른 바다가 있고 베수비오 화산과 고대 유적이 있는 곳. 한마디로 나폴리는 북쪽 유럽 사람들이 꿈꾸던 동경의 남쪽이었죠. 그런 마음을 키운 데에는 당시 유럽에서 유행한 교육과 교양을 위한 장기 여행, 그랜드 투어도 한몫했습니다. 젊은 귀족과 부유한 사람들이 예술과 역사를 배우고 고전 문명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 유럽 곳곳을 여행했죠. 괴테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1786년 이탈리아로 떠난 그는 이듬해 나폴리에 머물렀고 그 경험을 훗날 이탈리아 기행에 남겼는데요. 이 독일어에는 이런 마음을 가리키는 말도 있습니다. 이탈리아를 향한 동경, 이탈리엔 젠즈훗. 물론 그들이 마음속에 그린 이탈리아가 실제 이탈리아의 모습과 같았던 건 아닙니다. 햇빛과 바다, 자유와 사랑이 있는 남쪽, 북쪽 사람들이 만들어낸 조금은 낭만적이고 이국적인 이탈리아였죠. 그런 이미지는 20세기 전반까지도 이어지는데요. 영화와 레코드, 대중가요와 오페레타 속에서 나폴리는 만돌린과 세레나데, 달빛과 푸른 바다, 또 사랑과 그리움을 불러오는 도시로 노래됐죠. 그 한 예가 오스트리아 작곡가 로베르트 슈톨츠의 오 미아벨라 나폴리, 오 나의 아름다운 나폴리. 1932년 쥐리히에서 초연된 오페레타 비다노세 비너스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오페레타 무대가 나폴리가 아니라 19세기 헝가리라는 점이죠. 상속을 둘러싼 다툼 속에서 시작된 사랑, 신분을 숨긴 인물과 도적의 정체가 뒤얽히는 유쾌한 오페레타인데요. 여기서 신분을 숨기고 있는 남자 주인공 슈테판이 지나간 시절을 떠올리면서 만돌린 선율과 함께 나폴리를 불러내는 노래. 나폴리의 푸른 바닷가에 집 한 채 서 있네, 이렇게 시작하는 오 나의 아름다운 나폴리입니다. 가사는 독일어, 작곡가는 오스트리아 사람, 이야기 무대는 헝가리의 성. 그런데 노래 속에서 불러내는 도시는 이탈리아 나폴리. 여기에 만돌린과 탱고까지. 그래서 이 노래 속 나폴리는 실제 나폴리라기보다 빈 오페레타가 마음속에 그려본 나폴리에 가까운데요. 슈톨츠는 빈 오페레타 특유의 우아하고 유연한 선율 안에서 이 여러 색깔을 하나의 그리운 풍경으로 묶어냅니다. 알프스 너머 따뜻한 남쪽을 향해 오랫동안 품어왔던 동경까지 담아서 말이죠. 그렇게 빈 오페레타가 마음속에 그려본 조금은 이국적이고 낭만적인 나폴리. 로베르트 슈톨츠의 나의 아름다운 나폴리, 오 미아벨라 나폴리입니다.

로베르토 슈톨츠의 오 나의 아름다운 나폴리, 테너 표트르 베차와 아비 아비탈의 만돌린,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유명한 나폴리 칸촌에 골랐습니다. 돌아오라 소렌토로. 테너 마리오 델 모나코의 음성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일은 손에 잡히지 않고 천리말리 퍼져나가는 이 쓸쓸함은 무엇인가? 감자를 캐도 배불리 삶아 먹어도 천만에 채워지지 않을 이 쌩한 머나먼 정막을 정현종 시인의 가을날이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요마을 백승주입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한없이 퍼져나가는 쓸쓸함이 있고 배불리 무언가를 먹어도 채워지지 않은 적막감이 있고 그게 다 가을이라 그런 거라고 시인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가을이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아도 마음이 먼저 가을을 느끼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왠지 적막하고 허전하다면 계절 탓이려니 생각해도 좋을까요? 그렇다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영영 그럴 것도 아니겠죠? 조금씩 쉬어가면서 천천히 그렇게 적응해 나가야겠습니다. 박태준 작곡 가을밤 유경의 해금과 안지환의 피아노 연주 오늘 첫 곡입니다.

박태준 작곡 동요 가을밤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유경의 해금과 안지환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풍요마을은 정현종 시인의 가을날이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늘 우리 피부보다 마음이 먼저 느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가을 속 어디까지 들어가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음악 우리 가락으로 풍류 여유 전해드리죠. 박찬윤 작곡 숨 이어드립니다. 안영모의 생황과 박찬윤의 검은 고연주입니다.

두 곡 들으셨는데요. 먼저 박찬윤 작곡 숨, 안형모의 생황과 박찬윤의 검은고 연주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오의 작곡 상사화 함께 하셨습니다.

박혜정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 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년의 향기 이어서 전해드리죠.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먹이고 길러꺼낼. 어찌하여 구름 뚫고 떠나 돌아오지 않는가. 제비에겐 한 톨 먹이조차 준 적 없어도 해마다 돌아와 들보로 날아드는데. 고려 후기 문신이었던 과계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사냥을 위해 애지중지 길렀던 매가 주인을 배신하고 멀리 날아가 버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인간에게 보살핌을 받은 적도 없는 제비는 해마다 어김없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인간 세상을 비유한 것이겠죠. 과계가 이 시를 지은 시기는 고려 충렬왕 때였다고 합니다. 충렬왕은 수시로 매 사냥을 즐겼고 유흥과 향락에 빠져 방탕하게 지내는 날이 많았죠. 그런데 왕의 총애를 받으며 그곳에서 함께 어울리던 신하들이 과연 왕을 끝까지 보필하겠는가?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총신이라면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도 제비처럼 왕의 곁으로 돌아와서 중요한 순간에 바른 길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 시를 쓴 과계라는 사람은 과거 시험에 장원 급제할 정도로 재능이 있었지만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승진을 못하다가 충렬왕 때 발탁되어 주요 관직에 오릅니다. 그는 사람됨이 강직하고 소박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도 옛날과 다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또 비가 오면 맨발로 연못가에 나가 연꽃을 감상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데요. 그만큼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인물이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런 사람 과계가 충렬왕이 방탕한 생활을 하며 간신배와 어울리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 시를 지어 충고를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매가 아닌 제비가 되기를 자처하는 그의 이 말에 충렬왕이 좀 더 귀를 기울였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천년의 향기 황호준 작곡 더 로드 듣고 왔습니다. 판소리 흥보가 제비 노정기를 새롭게 노래한 곡이었는데요. 최수종의 노래 이준호가 지휘하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FM 풍요마을 이번에는 홍정희 작곡 우리가 찾던 까투리는 준비했습니다. 중앙 가에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홍정희 작곡 우리가 찾던 까투리는 중앙 가에스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화요일 FM 풍요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김영동 작곡 단군 신화 가운데 1장에서 3장까지 준비했는데요. 1장 강림 제의적으로, 2장 백의 장단의 흐름을 따라, 3장 홍익 장엄하고 섬세하게 함께하겠습니다. 김영동이 지휘하는 해경악회 연주입니다.

0: 김영동 작곡 단군 신화 들으셨습니다. 1장 강림 제의적으로, 2장 백이 장단의 흐름을 따라, 3장 홍익 장엄하고 섬세하게 들으셨어요. 김영동이 지휘하는 해경화회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1: 5시엔 FM 풍류마을.

폐가에 들어가 본 적이 몇 번 있다. 커다란 철제 대문 사이로 아무도 살지 않은 저택과 마당을 들여다보는 일이 동네 아이들에게는 놀이에 가까웠다. 어느 해 여름에는 친구의 고향집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다 폐가에 들어갔다. 작은 대문 옆에 걸린 우편함에 비에 젖었다가 다시 말라버린 고지서며 편지 같은 것들이 터질 듯이 꽂혀 있었다. 청첩장 같은 것도, 연하장 같은 것도, 성탄 카드 같은 것도 꽂혀 있었다. 남아있던 것들을 통해서 살았던 사람을 상상해 보았다. 김소연 시인의 산문집, 그 좋았던 시간에 중에서 몇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빈 집을 보면서, 빈집 우편함에 꽂힌 채 낡아가는 우편물을 보면서 느낀 것들을 쓴 글이었죠. 누군가 살았던 흔적을 잘 지운 집은 그냥 빈집이라고 하는데, 살았던 흔적이 그대로 남은 채 방치돼 있으면 사람들은 그 집을 종종 폐가라고 부릅니다. 폐가는 쓸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겐 놀이나 탐험 공간으로 여겨지기도 한다지만, 글쓴이는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봅니다. 우편함에 오랫동안 꽂힌 채 방치된 청첩장, 연하장을 보면 그 집의 옛주인이 사람들과 소식을 주고받으며 살았던 시절을 상상할 수 있겠죠. 무엇인가 사라진 자리에 아직 남아있는 작은 파편들을 통해 옛 모습을 그려보는 일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속의 외딴 곳에도 그런 쓸쓸한 자리가 있지 않을까요? 아주 가끔은 그곳에 들어가서 쌓인 것들을 살피고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자리가 폐가가 돼버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일 작곡 낡은 마룻바다, 강은일 해금과 여러분의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였습니다.

최정상 국악 신인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거와 함께하는 제36회 KBS 국악 대경연 결선 연주회가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여의도 KBS 홀에서 열립니다. 예선과 본선을 거쳐 선정된 기악, 성악, 단체 총 3개 부문의 수상자들이 영예 대상을 두고 펼치는 결선 무대. 1,000만 원의 상금과 대상의 타이틀, 그 주인공이 이제 가려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 행사는 크라운 혜태 제거와 함께합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구소련 출신의 거장 안드레이 타르콥스키 감독은 1975년에 자신의 어린 시절을 담은 거울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촬영은 타르콥스키 감독이 어린 시절을 보낸 모스크바 근교의 바로 그 집에서 이루어졌는데 다 허물어져 흔적만 남은 집을 다시 지어 촬영했다고 하죠. 그런데 시나리오엔 어린 시절 그의 기억을 하얗게 채웠던 메밀꽃밭도 들어있었는데 옛집 근처의 메밀밭은 다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타르콥스키 감독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 집 앞 들판에 직접 메밀을 심고 꽃이 정말로 흐드러지게 필 때까지 기다려 촬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타르콥스키 감독 영화에서 시가 느껴지는 이유를 알 것 같죠. 요즘처럼 메밀꽃 필 무렵이면 타르콥스키 감독의 기다림이 종종 생각나곤 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모든 음악은 With Friends 스페셜, 거장들이 들려주는 하모니로 저녁을 풍성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9월 8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T42였습니다. 이 곡을 베보 발데스와 추초 발데스, 아버지와 아들 피아니스트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이어드린 곡 역시 아버지와 딸의 노래였죠. Unforgettable, 넷킹콜의 노래를 넷킹콜의 목소리에다 딸인 나탈리콜의 목소리를 입혀서 듀오로 만든 버전을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가능한데요.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어제부터 일요일까지 7일 동안 With Friends Special이라는 특별한 시간 함께하고 있죠. 세계 음악계의 스타들이 친구들과 함께 만든 듀엣 또는 컬래버레이션 앨범들을 모아서 엮은 논스톱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9월의 문을 활짝 열면서 음악가들의 우정과 사랑이 듬뿍 담긴 음악들을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오늘 둘째 날 첫 번째 음반으로는 탱고의 전설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1974년 명반 서밋 레우니온 꿈브레를 준비했습니다. 1974년 9월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녹음된 이 음반에는 20년이라는 세월을 강조한 음악 두 곡이 들어있는데요. 그 20년이라는 세월은 이 음반이 만들어진 이유와 연관이 있습니다. 1954년에 피아솔라는 파리에 있었습니다. 나디아 블랑쉐의 제자였던 그 무렵 피아솔라는 제리 멀리건의 공연을 관람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연주자들이 서로 솔로를 주고받는 구조와 제리 멀리건의 피아노 없는 쿨 재즈 사운드에서 영감을 얻은 피아솔라는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간 뒤에 옥테트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0년 뒤인 1974년에 그가 꿈꾸던 일이 일어났죠. 당시 피아솔라는 리베르탱고를 발표하며 또 다른 전성기를 열어가던 무렵이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제리 멀리건과 함께 음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피아솔라는 이 음반을 만들 때 제리 멀리건과 함께 연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소름 돋는 감동이라고 했다죠. 탱고와 재즈의 두 거장이 만나 만들어낸 명반 서밋 중에서 두 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세 베인테 아니오스 20년 전이라는 곡이고요. 두 번째는 시에라 투 소호스 이 에스쿠차 영어로 하자면 Close Your Eyes and Listen입니다.

아스토르 피아솔라와 제리 멀리건이 함께한 음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Summit라는 1974년 음반이었어요. 먼저 들으신 곡은 Hace 20 años, 20년 전이라는 곡이었고요. 두 번째 곡은 Close Your Eyes and Listen, Cierra tus ojos y escucha였습니다. 두 곡 모두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곡이었습니다. 제리 멀리건은 바리톤 색소폰을 연주했고요. 피아솔라의 반도네온 연주 들으셨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반은 피아솔라와 밀바가 함께한 1984년 음반 Live at the Bouffe du Nord입니다. 피아솔라와 밀바는 1981년에 이탈리아에서 처음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국민 가수이자 붉은 머리의 여왕 라로사라고 불리던 밀바는 절제된 표현력과 연극적인 해석으로 피아솔라의 음악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죠. 피아솔라는 밀바에게

뒤인 1984년에 파리의 부프디노르 무대에 서게 됐죠. 부프디노르 극장은 19세기 극장을 거의 원형 그대로 유지해 자연스러운 잔향과 뛰어난 음향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에서 피아솔라 오중주단의 연주와 밀바의 보컬은 완벽하게 피어나는 순간을 맞이했고, 밀바는 피아솔라 음악의 드라마틱한 본질을 시각적, 청각적으로 완성했다는 찬사를 받았죠. 1984년 9월 파리에서 이루어진 라이브를 담은 명반, 불과 얼음이 대화하는 듯한 무대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앨범, 1984년의 Live at the Buffdinor 중에서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먼저 Suoneranno le sei 라는 곡입니다. 6시 종이 울릴 것이다 라는 이탈리아어 제목이고요. 스페인어 제목은 Morire en Buenos Aires,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죽다 라고 좀 다른 제목이 붙어있죠. 밀바와 아스토르 피아솔라가 함께합니다.

아스토르 피아솔라와 밀바가 함께한 라이브 앳 더 부프 드 노 파리 라이브 음반에서 전해드린 세 곡이었습니다. 피아솔라의 곡 세 곡을 각기 다른 언어로 불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아네 드 솔리튜드, 고독의 세월이라는 곡 프랑스어로 노래했고요. 그 전에는 로스 파하로스 페르디도스, 길 잃은 새들, 스페인어 노래였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수오네란 놀레세이, 6시 종이 울릴 것이다. 이 곡은 이탈리아어로 노래해 주었습니다. 음악가들의 우정과 존경을 담은 음반 세 번째로 준비한 앨범은 1965년에 발표된 An Evening with Belafonte Muscuri입니다. 해리 벨라폰테와 그리스 출신의 나나 무스쿠리가 함께한 이 앨범엔 두 거장이 가장 아름답던 시절의 목소리가 담겨있죠. 나나 무스쿠리와 함께한 An Evening with Belafonte Muscuri는 그리스 음악을 미국과 세계의 청중에게 아름답게 소개한 음반으로 평가받습니다. 나나무스쿠리는 1960년대 초 프랑스와 독일에서 점차 이름을 알리고 있었는데 해리 벨라폰테는 나나무스쿠리의 결점 없는 청아한 음색과 우아한 태도에 매료돼서 그녀를 자신의 미국 전역 투어에 초청했습니다. 해리 벨라폰테의 따뜻한 중저음과 나나무스쿠리의 투명한 음색이 조화를 이루는 이 음반은 월드뮤직이 이룰 수 있는 가장 낭만적인 대화 같습니다. 해리 벨라폰테와 나나 무스쿠리가 함께한 이 음반 An Evening with Belafonte and Muscuri에는 나나 무스쿠리의 남편이었던 요리오 스페칠라스와 마노스 하지다키스의 곡들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카리브해와 에게해의 완벽한 결합 같은 음반, 그 중에서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리죠. 먼저 들으실 곡은 해리 벨라폰테가 노래하는 마이 문, 펭가리 무입니다.

An Evening with Belafonte Mouskouri 1965년 음반에서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가끔 전해드렸던 곡이죠. 벨라폰테와 무스쿠리의 듀엣곡 Quien te despaces 당신

목마르다면 이었습니다. 당신이 목마르다면 구름을 꼭 짜서 비를 마시게 해주겠어요 라고 노래한 곡이죠. 마노사지다키스의 곡이었고요. 두 번째 곡은 드림 오니로라는 곡, 나나무스쿠리의 솔로곡이었고요. 역시 하지다키스의 곡.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마이문 나의 달 펭가리무, 이 곡은 해리 벨라폰테의 노래였는데요. 나나무스쿠리의 남편 요리오 스페칠라스의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음반에서 세 곡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마노사지다키스의 곡 The Train, 또 트레노, 기차, 그 기차라는 의미죠. 나나무스쿠리의 솔로곡부터 들어보시죠.

리벨라 폰테와 나나 무스쿠리가 그리스 노래들을 한 음반 An Evening with Bella Fonte Muscoli 1965년 음반에서 세 곡 더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이레네라는 곡이었어요. 평화, 고요라는 의미인데요. 그리스 신화 속의 평화의 여신 이름이기도 하죠. 무스쿠리의 남편 요리오 스페칠라스가 작곡했고요. 벨라 폰테와 무스쿠리의 듀엣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 곡은 드넓은 바다, 탈라사 플라티아라는 곡, 하지다키스의 곡이었고요. 해리 벨라폰테의 솔로, 그리고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나나 무스쿠리의 솔로곡, 또트레노, 하지다키스의 기차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두 곡은 내일의 예고편입니다. 내일은 보사노바의 거장들이 함께한 명반들을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빈과의 콜라보를 중심으로 들어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맛보기로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우그란지아모. 비니시우스 모라이시와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빈 콤비의 곡, 스탄 게츠의 테너 색소폰, 조언 슈베르트의 기타와 목소리,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이어드린 곡은 Someone to Light Up My Life 였습니다. 역시 모라이시 조빔 콤비의 곡이고요. 프랑크 시나트라와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이 함께한 버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아스토르 피아솔라와 밀바의 콜라보 음반을 준비했습니다. 1984년에 있었던 파리 공연이 성공을 거둔 지 4년 뒤에 피아솔라와 밀바의 듀오 프로젝트는 도쿄에서 다시 이루어졌죠. 이 투어 중에 6월 26일 실황을 담은 앨범이 바로 밀바 앤 아스토르 피아솔라 라이브 인 도쿄 1988입니다. 1984년 파리 공연이 피아솔라와 밀바의 생생한 에너지와 폭발하는 긴장감을 들려준 것이었다면 1988년에 녹음된 도쿄 실황은 함께 무대를 이어오며 서로의 언어를 깊이 이해하게 된 결과물입니다. 피아솔라 오중주단의 연주와 밀바의 보컬이 완벽하게 융합되며 예술적 조화를 이루고 있죠. 누에보 땅고의 서정성을 극대화한 곡들과 피아솔라 오중주단이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던 무렵의 조합이라 최고의 명반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밀바 앤 아스토르 피아솔라 라이브 인 도쿄 1988 앨범에서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리죠. 먼저 땅게디아 3이라는 곡인데요. 땅게디아는 탱고와 트라제디아 이 말을 섞은 의미로 비극적 탱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연주곡입니다. 뉴 탱고 퀸테트가 함께합니다.

아스토르 피아솔라와 밀바가 함께한 라이브 인 도쿄 1988 음반에서 전해드린 세 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그 유명한 곡이었죠. 아디오스 너니노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두 번째 곡은 오블리비온을 프랑스어로 노래한 유블리 였습니다. 나는 잊어요 라는 곡, 밀바의 목소리였죠.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땅게디아 3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음반에서는 뉴 탱고 퀸테트의 연주였습니다. 이 앨범에서 한 곡 더 전해드리죠. 밀바의 열창을 들을 수 있는 곡이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곡이죠. 발라다 파라운 럭고, 미치 광인을 위한 발라드, 광인을 위한 발라드. 이 곡을 밀바의 노래 아스토르 피아솔라가 이끄는 뉴 탱고 퀸테트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밀바와 아스토리 피아솔라가 함께한 라이브 인 도쿄 1988년 음반 가운데 발라다 파라 온 로꼬, 미치광이를 위한 발라드 들으셨습니다. With Friends Special 두 번째 날을 마무리하는 음반은 나나무스쿠리가 2011년에 발표한 인상적인 컬래버레이션 앨범 나나무스쿠리 헝데부입니다. 77살의 나나무스쿠리가 전 세계 아티스트들과 함께한 듀엣 앨범인데요. 참여한 아티스트들의 면면이나 규모가 놀라움을 주었던 음반이죠. 무려 17명의 아티스트가 함께했는데 알랑 들롱,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존 바이스, 그녀에게 잊을 수 없는 해리 벨라폰테, 샤를 아즈나부, 라라 파비앙 등이 참여해서 놀라움을 안겨주었죠. 사실 나나무스쿠리는 2008년에 이미 은퇴 투어를 마쳤지만 오랜 음악 인연을 이어온 동료 아티스트들과 함께 그녀의 긴 음악 여정을 기념하는 멋진 프로젝트 앨범 헝데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원한 건 나나무스쿠리가 재즈, 클래식, 월드뮤직, 팝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 독보적인 음색을 지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음반에서 네 곡을 이어서 전해드리죠. 먼저 나나무스쿠리가 알랑 들롱과 함께하는 곡인데요. Pauvre Huitbeuf, 가여운 Huitbeuf라는 곡입니다. 레오 페레의 원곡을 리메이크했습니다.

나나무스쿨이 2011년 음반 헝데부 가운데 네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킹스 싱어스와 함께한 곡인데요. 원래 닐 영의 노래 After the Gold Rush였고요. 그 전에 세 번째 곡은 존 바이즈와 함께 노래한 Here's to You, 엔니오 모리코네의 곡이죠. 영화 사코와 반제티의 주제가를 함께 불렀습니다. 두 번째로 먼저 들으신 곡은 그란데 그란데 그란데, 이 곡을 나나무스쿠리와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듀오로 들으셨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포브르 휘트버프, 가여운 휘트버프라는 곡, 레오 페레의 곡을 나나무스쿠리와 알랑 들롱이 함께 들려주었습니다. 이 음반에는 정말 특별한 트랙이 또 한 곡 수록되어 있습니다. 나나무스쿠리가 딸 레누와 함께 부른 Sieben Schwarze Rosen, 일곱 송이 검은 장미라는 곡인데요. 모든 듀엣이 다 의미가 있겠지만 수십 년 동안 세계의 무대에 섰던 가수가 가장 가까운 가족과 한 목소리로 남긴 노래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 노래, 나나무스쿠리와 그녀의 딸 레누가 함께 노래하는 일곱 송이 검은 장미 들어보시죠.

77세였던 나나 무스쿠리가 자신의 딸 레노와 함께 노래한 곡 일곱 송이 검은 장미 Sieben Schwarze Rosen 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이 마련한 With Friends 스페셜. 내일은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을 비롯해서 비니시우스 시모라이즈, 앨리스 레시나, 스탄 게츠, 프랭크 시나트라 등이 함께한 듀엣 음반, 콜라보레이션 명반들을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우정과 존경이 함께하는 명반들로 꾸며드릴 일주일, 내일 그 세 번째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